조선의 역대 왕과 왕후의 순위를 모신 종묘에서는 정기적으로 한 해 다섯 차례 제사를 지냈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동지 후 세 번째 미일인 나빌까지 이렇게 다섯 차례입니다. 이를 오향제라 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종묘에서는 이렇게 정기적인 제사 외에도 나라에 상서가 있다거나 경사가 있을 때 혹은 심한 가뭄이나 홍수가 났을 때에도 조상에게 일정한 의례를 올려서 그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종묘제례악 중에서 패배액을 올리는 절차에 연주하는 음악 전패의 힘은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조선시대의 국가제사는 올해의 하나인 길례로 행해졌는데요. 길례는 길할 길자를 씁니다. 죽음과 관련된 의례는 올해 중에 흉례라 해서 흉할 흉자를 쓰죠. 죽음은 흉한 거라서 흉할 흉자를 쓰지만 죽음을 기리는 것은 길한 영역으로 여겨져서 제사 의례는 길례에 포함시켰습니다. 제사 때에 정성스런 예를 갖추어서 제사를 올리면 그걸 통해 복을 받는 것이라 여겼던 거죠. 그리고 제사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뜻은 바로 보본반시라 했는데요. 근본에 보답하고 시초를 돌이켜본다 이런 뜻이죠. 만물은 하늘의 기운으로 생성이 돼서 땅에서 자라나고 사람은 조상의 근본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조상의 제사는 바로 근본에 보답하고 시초를 돌이켜본다는 의미에서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오늘 6월 첫날이라서 이렇게 종묘제례 때 연주하는 종묘제례악도 듣고 제사의 의미도 한번 새겨보면서 산책길 문을 열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6월 1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 오늘같이 처음 시작하는 그런 날 듣기 좋은 음악인데요. 취태평지곡 중에 첫 곡, 상령산입니다. 취태평지곡은 암영이죠. 이 평조의 사항을 현악기 위주의 세악

훈령입니다. 인조의 둘째 아들로서 훗날 효종 임금이 되는 복림대군이 병자호란 때에 청나라로 볼모로 잡혀갈 때 지은 시조시를 노래하는 음악입니다. 청성령 지나거다 초하구 어디메오 호풍도 차도 찰사 구진비는 무엄일고 뉘라서 내 행세 그려내어 님 계신데 드리리. 남창가고 계면조 초수대업 청성령 듣겠습니다. 김병호의 노래, 이건회의 피리, 김상준의 대금, 윤문숙의 해금, 김치자의 검은고, 유연숙의 가야.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12가사의 하나 양양가입니다. 양양가는 여타 가사와는 다르게 중국의 시인 이백의 지는 해가 바야흐로 현산 서쪽으로 넘어가려는데 흰 모자 거꾸로 쓰고 꽃 아래 방황하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삼은 건 이 작품에 나오는 주요 인물 두 사람이 바로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술을 좋아해서 그 지역의 어린이들을 웃겼던 산간이라는 사람 그리고 정치를 잘해서 그 지역 사람들을 울렸던 양호라는 두 사람이 바로 양양 지역 출신입니다. 이백이 바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양양가에 담아 놓았는데요. 칠원 씨의 토를 붙여 부르는 곡이라 노랫말 전달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 일부 노랫말 볼게요. 1시부터 보겠습니다. 낙일 용몰 현산서 도착 점리 화하미 이런 칠원 시를 토를 이렇게 붙입니다. 낙일이 용몰 현산서 하니 도착 점리 화하미라 하고 노래합니다. 지는 해가 바야흐로 현산 서쪽으로 넘어가려는데 흰 모자 거꾸로 쓰고 꽃 아래 방황하네 이런 뜻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산간이란 사람의 모습을 그처럼 묘사해 놓았는데요. 동네 아이들이 그 산간의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양양소와 제박수허니 난가쟁창 백동제라 양양의 아이들 일제히 손뼉을 치고 거리를 누비며 백동제라는 동요 부르네. 방인은

명인의 음악성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판소리의 다양한 표정이 추후 이루어지게 될 그의 산조 음악에 깊이 각인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후에 대금을 전공하시면서 대금 산조를 완성하지만 그 외에도 피리아쟁 해금 산조까지 다양한 음악을 만들게 됩니다. 해금 산조는 1988년부터 구성하기 시작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듬해인 89년 무렵 완성이 돼서 연주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양 중몰이, 중중몰이, 빠른 중중몰이, 자진몰이로 이루어진 서용석류 해금 산조 오늘은 김선구의 해금, 윤재영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인데요. 그 이듬해인 89년 무렵 완성이 돼서 연주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빠른 중중모리.

0: 김선구의 해금, 윤재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판소리 춘향가 중에 천자 뒤풀이 대목 골랐습니다. 천자 뒤풀이, 우리가 천자문 하면 아주 어릴 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도령이 천자문을 한다. 무슨 영문일까 궁금하죠. 이 단오 무렵에 광활루에서 춘향이를 본 이도령은 집에 돌아와서도 내내 춘향이 생각이 나서 책을 읽어도 들어오질 않고 이 책 저 책 들춰가면서 있는데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방자를 통해서 춘향이네 집에 편지를 보내놓고 소식이 올 그 시간이 지루하기만 한데요. 마침내 이 책 저 책 읽다가 천자문을 읽게 됩니다. 마음속에 온통 춘향이가 가득 차 있으니 천자문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 읽는데요. 그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춘향가 중에 천자 뒤풀이 감상하시겠습니다. 은희진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도련님이 원체 춘향을 잘 봐놓은 것이 춘향 집도 잘 보셨겠다. 예, 그 하고 사는 것도 한다는 사대부 때 같구나. 내 다리 아파서 더 못 놀겠다. 그만 책실로 돌아가자. 도련님, 글쎄부터 고객도 뜻이 갖고 그리지기도 생각 없어 무엇을 지른 듯이 섭섭이 돌아와 동원에 잠깐 다녀 내 하에 배워온 호와 점심을 먹자 해도 기침국에 무기매이고 문산을 바라보니

없어지마 얘는 식은 땀이요 집으로는 선아품이라 책방으로 돌아와서 옷을 못다 벗어들고 진금에 빗겨 눈이 오면 광활루

죽으나 못 살겠다. 방자야, 너와 나와 우리 결의 형제여자. 아이고 방자 형님아, 사람 좀 살려라. 아이, 도련님 대관절을 어쩌란 말씀이오? 여보게 방자 형님 편지나 한 장 전해주게. 존귀하신 도련님이 형님이라고까지 허여놓으니 방자놈이 조가 살짝 났던 것이었다. 도련님 처분이 정 그러시면 어디 편지나 한 장 써줘보시오. 일 되고 안 되기는 도련님 연분이었고 말 듣고 안 듣기는 춘향의 마음이오. 편지 전하고 안 전하기는 소인놈 생각이오니 편지나 한 장 써줘보시오. 도련님이 두 무릎을 단정히 꿇고 편지를 쓰던 것이었다. 방자 가만히 보더니 여보시오, 도련님 그 편안히 앉아 편지 좀 쓰시오. 네가 모르는 말이로다. 비성이면 불성이란 옛 문자가 있나니라. 정성 없이 써서야 일이 되겠느냐? 편지 써서 주시니 방자 받아들고 춘향 세번 건너가며 뱀과 생각을 모두

향단이 마침맞게 나오거늘. 향단이 너 마침맞게 잘 나왔다. 편지네, 향단 주고 책실로 돌아와. 도련님, 편지 전했습니다. 답장도 안 해주더냐? 이제 답장 곧 올 것이니 마음 놓으셔. 이? 도련님이 답장을 기다리는데 발광증이 나서 마음 잡기 위하여 만권 서책을 들여놓고 이걸 읽다

나란 별기가 높거든 내 팔을 메고 이만큼 모으느라 몰래 삼복성년 후술땀에 수선해서 넣을 소 언제 만날 기약 없이 춘향 혼자만 가

장차고 가되면 소년 풍도를가 되었소. 남모한 천찬바람 백설강산을 가볼까

0: 천자 뒤풀이를 처음에는 원래 의미에 맞게 제대로 하다가 뒤로 갈수록 온통 춘향이에 집중된 마음.
1: 정광제 차를 밤 땜말수 대전 통편에 멈춘물
0: 하면서 마무리한 재밌는 내용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천자 뒤풀이 들으셨는데요. 은희진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철연금과 대금이 함께 연주하는 음악 준비했습니다. 철연금은 이 시간에도 많이 들려드려서 이제 그 음색도 익숙해지셨을 텐데요. 기타와 검은고의 특성을 살려서 만든 악기입니다. 오른손에는 술대를 쥐고 왼손에는 농옥을 쥐고서 음을 만들어내면서 연주하는 악기가 철연금입니다. 오늘 들으실 음악은 남도민요 육자배기를 노래 없이 철연금과 대금 두 대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철연금, 대금, 병주, 육자배기 듣겠는데요. 장서윤의 철연금, 변상엽의 대금, 이준형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연주하는 악기가 철연금입니다. 오늘 들으실 음악은 남도민요 육자배기를 노래 없이 철연금과 대금 두 대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철연금, 대금, 병주, 육자배기 듣겠는데요. 장서윤의 철연금, 변상엽의 대금, 이준형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상을 정성껏 차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백오동풍에 저리를 당하여 임의 분묘를 찾아가서 분묘

온갖 산해진미가 다 올라간 그런 차림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와 같은 산해진미라도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다 소용이 없다 하면서 천지로 집을 삼고 금잔디로 이불을 삼고 산천초목으로 울타리를 삼고 두견 접동으로 벗을 삼고 땅속에 누워있다 하면서 임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참 안타깝죠. 끝부분에서 수심가조로 마무리

정말 한없이 펼쳐져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바다를 보니까 조금 넉넉해지는 그런 마음을 얻고 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 또 설레는 것들로 가득 찬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월요일에는 초대석 코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스로를 현대판 샤먼이라고 부르는 아티스트 추다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세요.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 다시 듣기 플랫폼인 팟빵에서도 즐겨찾기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 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 증편에서 잔 증편을 드립니다. 저희 이번에 문화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국립 어린이 청소년 극단의 청소년극 노란 달입니다. 동네 최고의 골칫거리 취급을 받는 리와 무슬림 가정에서 자란 모범생 소녀 레일라가 각자의 상처와 결핍을 치유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청소년기의 반항, 불안, 욕망, 환상 등 복합적인 감정을 미스터리 가득한 로드무비처럼 그려냈습니다. 영국 청소년극을 대표하는 연출가 토니 그레함, 또 무대 디자이너인 이태섭, 또 사운드 디자이너 이민휘 등 국내외 최고의 제작진이 함께해서 더욱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초대 날짜 2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명동예술극장인데요. 성함과 함께 샵 0302 문자 메시지로 신청해 주시면 세 분께 1인 2매 관람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개별 연락을 해드릴게요. 자, 음악 한 곡 더 듣고 초대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디의 연주예요. 웨스트 포레스트.

반디의 연주로 웨스트 포레스트 함께 듣고 왔습니다. 2630번 쓰시는 분께서 바닷가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저도 주말에 영월로 놀러가요 라고 해주셨네요. 저는 호미곶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깊고 푸른 물을 가진 바다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처음 가본 바다였는데 아주 만족했고요. 아주 말씀드린 대로 넉넉한 마음을 얻고 와서 좋았습니다. 2630번 쓰시는 분께서도 이번 주말 영월에서 즐거운 그 여행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말씀드린 대로 넉넉한 마음을 얻고 와서 좋았습니다. 2630번 쓰시는 분께서도 이번 주말 영월에서 즐거운
1: 정말 만나뵙고 싶었고요.
0: 네. 팬이고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정말 추다혜님의

0: 요즘은 예술 장르를 구분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좀비 영화인 줄 알았는데
1: 오늘 더 예쁘게 하고 나오려고 제가 저녁을 굶으려고
0: 어머,
1: 했는데
0: 예.
1: 아, 치킨을 먹고 와가지고
0: 아, 지금 충분히 아름다운
1: 거래 출연을 하고 오늘 더 예쁘게 하고 나오려고 제가 저녁을 굶으려고
0: 어머,
1: 했는데
0: 예.
1: 아, 치킨을 먹고 와가지고
0: 아, 지금 충분히 아름다우십니다.
1: 네. 아, 네. 제가 더 예쁘게 나올 수 있었는데
0: 아니에요. 치킨 덕일 거예요.
1: 네. 네, 요즘에 공연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공연하면서 또 지내고 있었습니다.
0: 네. 제가 앞서서 이제 우리 다혜님을 소개할 때
1: 네.

0: 아주 재밌게 하고요.
1: 네.
0: 아주 마음에 들어요. 하나의 단어로 정의할 수 없는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도 좋고,
1: 네.
0: 또 저는 스스로 경계를 좀 허물고 넘나들고 그리고 장르를 만들어가는 아티스트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렇게 해야 조금 더 폭넓은 또 제가 또 갇히지 않는 어떤 음악이나 작업들을 할수 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미녀를 버리고 예, 네, 미녀를 버리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뮤지컬도 배워야 하고 어떤
1: 네.
0: 서양 음악도 배워야 하고 여러 개를 좀 배워야 됐어서 좀 제로 베이스로 여러 개들을 좀 다시 또 공부하고 민요와 좀한 7년 정도 멀어져 있었어요.
1: 그래요.
0: 네. 그러다가 다시 민요를 시작한 계기가 싱싱이라는 밴드를 하게 되면서 네, 시작을
1: 네.
0: 다시 했어요.
1: 그러니까요. 우리 추다혜님을 싱싱 밴드에서 처음
0: 네.
1: 마주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저도 사실은
0: 네네.
1: 그 아주 유명한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라는
0: 네.
1: 그 영상이 뭐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팬을
0: 네.
1: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보여주셨던 그 노래와
0: 네.
1: 퍼포먼스가 정말 가히 좀 긍정적인 충격을 안겨줘서,
0: 네.
1: 이런 게 있다고 정말 저는 개안하듯이 그렇게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우리 추다혜님의 음악 인생에서도 어떤 좀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0: 네, 완전 전환점이 됐죠. 일단 제가 아주 뭐 고등학교 때 혹은 또 대학교 때 20대 초반 그때에 선생님한테 그냥 배우기만 했던 민요 혹은 그냥 선생님이 하시는 걸 그대로 모창했던
1: 네.
0: 모방했던 그게 가장 중요했던 그런 민요에서 싱싱이라는 팀을 하면서 그 민요가 일단 편곡이 들어가지고 또 연주가 바뀌고 또 어떤 저의 외형과 어떤 그런
1: 네.
0: 것들을 바꿔가면서 민요를 다시 했을 때저 스스로도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이런 자유로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되게 많은 것들이 변했고
1: 네.
0: 발견했고 깨달아가면서 재미를 느꼈고
1: 네.
0: 그러면서 제가 원래 알던 민요의 재미보다 한 진짜 100배가 더 재밌는 그랬던 시간을 싱싱 안에서 많이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1: 네. 실제로 그 공연을 하시는 아티스트도 그랬으니,
0: 네.
1: 그 공연을 구경한
0: 네.
1: 관객의 입장으로서는, 와, 민요가 우리
0: 네.
1: 전통 음악이 이렇게 재해석과 재발견이 될수 있나 하는 충격이었는데, 그 싱싱을 하신 이후에 지금은 이제 싱싱
0: 네.
1: 밴드는 해체가 된 거죠.
0: 네, 맞아요.
1: 네, 그리고 나서 2020년에 정규 1집 오늘 밤 당산나무 아래서 이것을 내면서 추다혜 차지스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싱싱 밴드로서의 활동이 워낙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0: 네.
1: 이 활동을 마친 이후에 고민을 꽤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이 추다혜 차지스를 결성하기까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0: 네. 싱싱 활동을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저는 좀 쉬면서 앞으로 나는 어떤 작업을 할까? 어떤 작업이 하고 싶을까? 막 그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많은 분들이 어떤 싱싱의 저의 어떤 이미지, 제가 했던 스타일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감사하게도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가 그렇게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다른 방향성을 갖고 싱싱에서 했던 음악보다 훨씬 더좀 딥하고 낯설고 좀 어려운 음악을 좀 선택했어요. 무가라는 장르를 선택하게 되면서 하지만 제가 좋아했던 밴드 사운드를 가져가길 원했어서

0: 그런 이미지나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저는 되게 파티같이 느껴졌어요.
1: 아,
0: 너무 재밌고 같이
1: 네.
0: 떡도 나눠 먹고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1: 축제같이?
0: 네,
1: 네.
0: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무속 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펑키함? 되게 신나는 그런 무드들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진짜 즐거운 신나는 어떤 펑키함을 좀 담아보고 싶어서 펑크라는 장르를 명명을 했고,
1: 네.
0: 또 무가다이다 보니까 좀 무아지경에 빠지거나 좀
1: 약간 몽환적인
0: 네,
1: 게.
0: 몽환적인 그런 이미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키델릭을 붙였어요. 그래서 샤머닉은 무당을 뜻하는 거고, 그래서
1: 네.
0: 사이키델릭 샤머닉 펑크라고 명명을 스스로 좀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1: 맞아요.
0: 예, 네, 그렇게 해서 밴 장르를 명명을 했어요.
1: 네. 아니, 그런데, 그럼 어떻게, 뭐, 민요도 하시고, 이게 싱싱 같은 좀 새로운 방식의 밴드 활동도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무가로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0: 네, 그것도 우연히 이제 제가 고민, 아, 나는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굿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1: 아.

0: 이런 모든 도전 의식과 아주 용기가 있고 또 굉장히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신 우리 추다의 차지스가 올해 제23회 한국 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음반상을 그렇게 수상을 하게 된 겁니다. 늦었지만 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1: 감사합니다.
0: 여기에서 소수민족이란 음반으로 상을 받았어요. 이건 어떤 음반이었을까요?
1: 저희 2집이고요.
0: 네.
1: 예. 네, 그 소수민족

0: 아하님께서 다 날아가라. 너무 신나고 에너지 빵빵. 6월 1일에 진짜 딱 맞춤한 초대석 코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보뜰마을님께서도 추다혜님의 목청이 참 좋습니다. 요즘 허세 잘 듣고 있어요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7426번 쓰시는 분도 추다혜님의 노래는 가슴을 뻥 뚫어주는 시원함과 또 동시에 감성을 흔드는 매력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귀 쫑긋하고 방송 듣고 계시다고 또 인사를 나눠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추다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지금 보이는 라디오 시청도 가능합니다. 아, 한국대중음악상 심사평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잠깐 가지고 와봤는데요.
1: 네.
0: 한국어 화자만이 듬뿍 느낄 수 있는 무가의 언어는 진득하고 생동감 넘친다. 한 해를 대표하는 음반 사이에 한국에서만 나올 수 있는 소수민족은 더없이 탁출한 작품이다.
1: 저 이제 많은 그 평론가분들이 이렇게 글들을 써주시고 원형은 그게 아닌데 뭐 다혜는 그래도 이렇게 밴드하고 사람들하고 소통해야 되니까 그렇게 바꾼 건 잘했어 네, 라고 네, 네. 되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도 원형의 어떤 그 곡을 한 번 더 들어봐봐 네. 라고 이렇게 피드백도 주시고 네, 네. 너무 좋으세요. 네.
0: 아, 참. 자, 이 허세를 우리가 들었으니까
1: 네.
0: 그 가사를 잘 귀에 쏙쏙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 네.
0: 제가 이제 그 가운데 한 부분을 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1: 네.
0: 요거 보라 요거나 보라 풀령갑서 거덩갑서 조차 들고 조차 나며 풀령갑서 거덩갑서 이거는 실제
1: 제주
0: 방언이죠.
1: 네, 맞아요.
0: 무가에도 있는 가사인가요?
1: 네. 맞아요. 가 있는 가사예요. 제가 그거를 이제 재조합하거나 말이 재밌는 것들을 좀 붙이거나 네. 하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진짜 이거
0: 제주 방언이죠.
1: 네, 맞아요.
0: 무가에도 있는 가사인가요?
1: 네, 맞아요. 무가에 있는 가사예요. 제가 그거를 이제 재조합하거나 말이 재밌는 것들을 좀 붙이거나 네. 하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진짜 이거 봐라. 그 잡기 잡신을 쫓는 노래니까
0: 아.
1: 이거 다 풀려서 가고 이걸 다 걷어서 가라.
0: 아.
1: 나는 쫓아낼 거야. 쫓아들고 쫓아나면서 다 풀려서 가라.
0: 아.
1: 이런 뜻이거든요.
0: 안 좋은 모든 악기 다 가져가라.
1: 네네.
0: 네. 와, 이게 뭔가 그 라임이 아주 네네. 좋아요.
1: 맞아요.
0: 라임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면 보통 가사를 쓰시고 곡을 붙이시나요? 아니면 그 반대인가요? 이거 창작 과정도 궁금해요.
1: 저희는 좀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밴드 합주할 때 즉흥으로 좀 하거든요.
0: 아.
1: 그래서 제가 가사를 가져와서 먼저 좀 멜로디를 입히는 경우도 있고
0: 네.
1: 멜로디가 먼저 좀 만들어지고 리듬이나 리프가 좀 생기고 나서 가사를 좀 붙여서 좀 말맛이 잘 사는 어떤 것들을 좀 구성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0: 네.
1: 여러 가지 과정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0: 네. 이제는 이제 추다의 차지스의 다른 멤버들

0: 그런 고민이 필요하시고, 또 생각해 보면 이 무가를 이렇게 대중적인
1: 네.
0: 밴드 음악과 결합을 시켜서 다양한 장르로 지금 구현을 해내려면은 그 되게 기준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는 또 어떤 기준을 삼으시나요?
1: 저희가 저희끼리 즉흥하면서 즉흥으로 음악하면서 음악을 만들 때 뻔해지는 그러니까 다음이 바로
0: 예상되는.
1: 예상되는 것들은 좀 피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워낙 무가라는 장르 자체도 생소하고 저희도 처음 접하는 어떤 음악들이 있긴 하지만 그 생소한 것들을 뻔하게 편하게 이렇게 구성을 또 해놓.
0: 아, 역시 아까 가자무당 추다입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1: 네,
0: 에너지가
1: 그냥 해 이렇게 조율할 때도 있고요.
0: 하라고 할때 해.
1: 아, 근데 저희가 너무 다행인 게 평소에는 막 이러거니 저러거니 저희가 다 또래니까 막
0: 네.
1: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장난도 많이 치고 하는데 음악을 만들 때 희한하게 잘 모여요. 이게
0: 네.
1: 어떤 생각하는 게 각자 배경이 다 다른데요. 저희가 음악을 하는 과정이. 근데도 희한하게, 이게 좋다라고 할 때는 큰 이견이 없이
0: 네.
1: 잘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각자의 성질들이 되게 유니크한 부분들이 멤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크게 싸우지 않고 잘 모여서 하는 것 같고,
0: 네.
1: 난 이게 좋은데 했을 때 제가 강압적으로 이제 또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이럴 때는 또 그렇게 해서 밀어붙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0: 아, 그 소위
1: 네.
0: 타이틀곡이라는 것도 뭐 아이돌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또 듣다 보면은 아, 누구는 이게 좋고 이게 좋고 다
1: 맞아요,
0: 다를 수
1: 맞아요,
0: 있잖아요.
1: 맞아요.
0: 거기에서는 이견이 없습니까?
1: 타이틀 같은 경우도 큰 이견은 없었어요.
0: 예를 들면 이번 2집 소수민족 같은 경우에는
1: 네.
0: 어땠습니까?
1: 소수민족에서 허세가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곡이거든요.
0: 네.
1: 그게 저는 사실 이번 앨범에 안 넣고 앨범을 만든 다음에 수록곡으로 이제 이후에 릴리즈 될 곡으로 남겨둔
0: 아,
1: 건데
0: 네.
1: 멤버 3명이 안 된다. 이건 20에
0: 반드시.
1: 반드시 넣어야 된다.
0: 네.
1: 이거는 네가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0: 네.
1: 해서 저는 그 이제
0: 네,
1: 들었어요.
0: 잘하셨네요.
1: 네, 그래서

0: 그 경험에 대한 대가도 저에게 있다는 걸잘 알기 때문에 하는 편이고,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에 용기를 내는 편이에요.
1: 아, 박수 보내드립니다. 자, 그렇게, 자, 여러 가지의 추다의 차지스가 가진, 추다이가 가진, 한번 봐봐. 이런 게 있어. 했는데, 이것이 조금 낯설어서, 무대에 보여졌을 때, 대중이, 잠깐 하고 한발 뒤로 물러서던 때도 있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0: 아, 그럴 때 되게 많죠. 저희 공연을 보다가 인상을 찌푸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종교적으로 이걸 보셔서 되게 배제하고 아예 처음부터 안 들으시려는 분들도 계시고,
1: 네.
0: 되게 그런, 그러니까 공연을 하다 보면 이런 많은 분들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저도 자연스럽게 보게 되잖아요.
1: 네.
0: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거에 물론 약간의 좀 상처 아닌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복 드리려고 했는데 가시네요. 아쉽다. 어쩔 수 없지. 약간 이렇게 좀 영향을 좀 받지 않으려는 좀
1: 네.
0: 그런 태도로, 왜냐면 하나하나 그런 게 너무 힘들고 상처가 되면 저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1: 맞습니다.
0: 네.
1: 네.
0: 그래서 그냥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다음 기회에 약간 이런 마음으로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 네.
0: 모든 분들의 마음에 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다만 근데 저희와 또 취향이 맞는 분들은 그것에 한 진짜 그 마음 상처받은

0: 그렇죠.
1: 비해하고 있는 분들의 숫자로만 봐도,
0: 상대적으로 엄청 소수죠.
1: 네, 그렇기 때문에 꼭다 저희처럼 대중적으로 하지 않으셔도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유니크한 어떤 소수민족과 같은 마음으로 음악들을 해 나가실 건데요. 그 뿌리를 갖고, 본인이 즐겁게 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때 저는 너무 보기 좋아요. 그리고 저도 그 사람, 그들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0: 4월에도 전주 무형음료 산원에서 네. 공연이 와. 예정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10월에도 페스티벌이 있고 또 해외 투어,
1: 일정도?
0: 네, 투어도 있어서요. 그래서 열심히 또 공지를 올릴 테니까 네.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저희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1: 해외라 하면 어느 쪽을
0: 저희
1: 가시나요?
0: 이번에 4개국 투어를 하는데요. 유럽에 프랑스 그럼 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1: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그 유니크함을 응원드리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추다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김혜정님,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와 융합하는 예술의 향연 앞으로도 쭉 응원하겠습니다 하고 함께 네,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가는 길,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음악으로 많은 분들

신박서클의 연주로 당신의 혈액형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막 그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별의 별게 다 궁금하잖아요. 저 사람의 혈액형이 뭘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면서 아 이런 형이면 어떤 성격이겠지? 막 추측도 하고 온갖 그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죠. 아, 그랬던 시절. 그 시절 밤새 꾹꾹 눌러 쓰던 연애 편지. 사실 편지를 쓰다 보면 꼭 등장하는 단골 문구들이 있었어요.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6월의 풍경이 점점점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시작하기도 했었어요. 그것도 좀 모자라다 싶으면 황동규 시인의 시를 빌려서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이렇게 또

연애 편지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그 서툴고 붉어졌던 얼굴들이 모여서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겠죠? 자, 오늘은 잠시 서랍 속 그 빛바랜 편지지를 열어보듯이 아늑한 소리들과 함께 충분히 머물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복잡하고도 미묘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한 곡입니다. 소적새 앙상블의 노래와 연주로 월하정인 듣고 올게요.

소쩍새 앙상블의 노래와 연주로 월하 정인 듣고 오셨어요. 김인설님께서 6월의 첫날 음악이 흐르는 마루 출석합니다. 아, 6월 첫날부터 이렇게 또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6642님께서는 6월의 첫날 그리고 첫 월요일 제법 무더운 날씨 항상 기분 좋은 음악 마루 여는 말 편지가 연락수단의 전부였을 땐 글씨도 곱게 써야 하고 좋은 말 써야 해서 노력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표현하는 그런 상황이죠. 생각해보면 참 예전에는 바로바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화밖에 없었잖아요. 그것도 유선전화기. 근데 이제 유선전화도 보통 생각해보면 그래요. 지금이야 다 개인 휴대전화 하나씩 갖고 있지만 옛날에는 안방에 있거나 거실에 있거나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연애에 관련된 전화통화하기가 참 쑥스러웠단 말이죠. 가족들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이제 전화도 자주 못하고 하다 보면 이제 글로 편지를 써서 전하는 방법뿐인데 좀 그 한 줄을 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이 문장이 좋을까 저 문장이 좋을까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애정은 더 깊어져가는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근데 그런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아무 때나 전화도 편하고 문자라는 것도 있고 해서 쉽게 전달하다 보니까 좀 더 깊이 막 그 국물 우리듯 생각하는 시간은 좀 줄어들지 않았나.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느낌 여러분 드시나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 또 그게 워낙 이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또 간편하고 빠르고 감정 전달을 쉽고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그 시대시대에 따라서 그 감정이나 뭐 전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좀 다양하다 보니까 새롭죠? 그 시대를 추억하는 것도 참 재밌다 싶습니다. 두꺼비님께서 편지 저는 노래 가사에서 많이 힌트를 얻어서 썼습니다. 옛날 그 노래 가사들은 거의 시잖아요. 노랫말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다 보면 그냥 글 하나가 나오는 수준이잖아요. 요즘에야 뭐 의미 없는 말들이 많이 가사에 있지만 예전에는 다 구구절절한 그 내용들이 가사에 녹아 있어서 그래서 연애 편지 쓸 때 그렇게 편지 내용으로 참고하기에도 참 좋았었죠. 참 여러분도 이런저런 생각 많이 나실 것 같은데요. 연애 편지에 대한 여러분의 추억 한번 나눠보실까요? 샵 0302번 활짝 열려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0750님, 7208님께서도 참석하고 출석해주고 계시네요.

그때 느꼈던 그 감성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5762님께서 갑자기 찾아온 장염으로 아이쿠야 계획돼 있던 해외여행도 급하게 취소하고 집에서 쉬면서 듣고 있습니다. 하필 여행 앞두고 장염이라니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이 기회에 그동안 지친 일상 좀 쉬었다 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와, 그래도 정말 긍정적이신데요. 여행 하루 앞두고 장염이면 화날 것 같은데. 음악이 흐르는 말을 들으니 마음 편안해지고 너무 좋습니다. 에어컨 아래서 듣고 있으니 참 좋아요. 이것이 지상 낙원입니다. 날이 무더워지고 있는데 모두들 음식 조심하시고 조심해서 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우, 날 더워지다 보니까 슬슬 이제 또 장염 찾아오기도 하나 봐요. 정말 그 상하지 않게 음식 잘 관리하시고 너무 찬 거 많이 드시지 마시고 건강 지금 챙기셔야 되는데 뭐 추울 때만 챙기는 게 아니라 이럴 때도 몸이 많이 약해지더라고요. 8539님께서 음악마루 오랜만이에요. 차분하고 또렷한 발음을 배우고 싶어요. 오늘

내면 근력 훈련은 정상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의 마인드셋과 훈련법, 루틴을 배우는 수련 체계다. 더불어 외적인 성공과 관계없이 깊은 만족감과 자신을 느끼며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과정이다. 나는 멘탈 코치로서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지도하며 수년간의 현장 경험과 연구를 통해 이 훈련 체계를 발전시켜왔다. 종목을 막론하고 이 훈련을 경험한 선수들 가운데 상당수가 첫 해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거나 최근 몇 년 사이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내면 근력 훈련만큼 숙련도와 집중력, 강인한 정신력을 기르는 동시에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는 강력한 시스템은 드물다. 소유, 성취, 외모, 돈, 지위는 본질적으로 덧없고 불안정하다. 이런 일시적인 것에 기반한 마음은 늘 심리적 허기에 시달리며 불안을 곁에 둘 수밖에 없다. 남들이 자신의 성공을 추어올리고 부러워할 때 찰나의 자부심을 느끼며 자신의 가치가 올라갔다고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더 많은 걸 손에 넣을수록 갈증은 더 심해진다. 게다가 한때 가슴이 설레었던 일을 진심으로 즐기기가 점차 어려워진다. 자기 정체성을 소유와 성취, 남에게 보이는 모습, 타인의 인정에 맡겨두었기 때문이다.

주스 프로젝트의 연주로 바람의 그림자 함께 감상하셨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짐 머피의 내면 근력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어요. 내면 근력, 상당히 중요하다 싶죠. 정신승리라는 말과도 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싶은데, 세계 정상급 스포츠 선수들과 기업 리더들의 멘탈 코치래요. 짐 머피가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들 사이에서 인생을 바꾼 철학으로 불리는 내면 근력 훈련을 구축한 인물인데, 오늘 전해드린 글처럼 더 많이 가질수록, 갈증이 심해질수록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구절이 공감이 되죠. 우리는 늘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얼마나 더 이기고 성취해야 할지 온 신경을 쏟으면서 스스로를 막 다그치곤 하는데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남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이나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나를 객관적으로 성찰하는 지혜가 아닐까요? 비록 나의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감추기보다는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때 우리의 내면은 비로소 단단한 근력을 키우게 되겠죠? 세상의 기준이나 결과에 연연하는 마음을 잠시 잠깐 내려놓고요. 나의 내면을 찬찬히 토닥여주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짐 머피의 내면 근력 만나봤고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채워줄 우리 소리들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시련을 견뎌내면서 단단해지는 마음을 노래한 곡이에요. 반쯤 핀 꽃의 노래와 연주로 반쯤 핀 꽃 듣고 오시죠.

반쯤 핀 꽃의 노래와 연주로 반쯤 핀 꽃 전해드렸어요. 시련을 견뎌야 더 단단해진다면 지금 겪고 있는 힘듦도 미래 나의 행복에

김용선 외 여러분의 연주로 컬러 마이 라이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마지막 곡은 청보라 준비했는데요. 낮과 저녁이 겹쳐 보이는 해질녘, 청보라빛의 노을을 상상하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미래의 다짐을 노래한 곡입니다. 다운 소리의 노래와 연주로 청보라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평범한 이웃도 영웅으로 만드는 마법의 이름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고단한 밤에도, 태극전사들의 굵은 땀방울에도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감동의 이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닌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2부 첫 곡으로 날 좀 보소 전해드렸어요. 가민의 피리, 이주인의 가야금, 이다빈의 첼로, 박정규의 피아노 연주로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월요일 2부에 문을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만나실 수 있죠. 조선시대의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조선 궁궐의 공동화장실과 위생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립 이주인의 가야금, 이다빈의 첼로, 박정규의 피아노 연주로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월요일 2부에 문을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만나실 수 있죠. 조선시대의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조선 궁궐의 공동화장실과 위생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다면 문자 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는데요.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자, 그리고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합니다.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되죠. 또 스마트폰으로 듣고자 하신다면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사연 쓰기 란 있어요. 이곳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이 공간도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말에 여러분 뭐 하셨는지 저는 궁금한데요. 여러분 주말에 어디 좋은데 좀 나들이 다녀오셨는지 아니면 아유 귀찮아서 그냥 하루 종일 이틀 동안 집에만 있었다 하시는지 뭐 가족들과 맛있는 거 드셨는지 다양한 이야기,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 언제나 기다리고 있어요. 해금살롱의 연주로 정선 아리랑 듣고 올 텐데요. 김미림의 피처링이 더해진 곡 지금 전해드려요.

정서원 아리랑 전해드렸어요. 김미림의 피처링 해금살롱의 연주였습니다. 달력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오늘 6월 1일이잖아요. 이 날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스스로 일어났던 이들을 기억하는 의병의 날이네요. 의병이라는 단어를 떠올려보면 누군가의 강요나 나라의 부름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과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어섰던 평범한 민중들이죠. 임진왜란의 그 뜨거웠던 불길 속에서도 그리고 구한말의 쓸쓸하고 어두웠던 거리 위에서도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 건 명예나 보상이 아니었죠. 그냥 그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지극히 평범하고도 또 단단한 마음 하나였을 거예요. 그 대가 없는 용기와 자발적인 온기가 겹겹이 쌓여서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를 이룬 게 아닐까 싶어요.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뗐던 우리 선조들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6월의 첫 자락 차분하게 시작해 봅니다. 수많은 아리랑 가운데 밀양아리랑, 구아리랑, 본조아리랑, 정선아리랑을 엮어서 현대 감성으로 표현한 연주곡 준비해봤어요. 박소연의 검은고 연주로 아리랑 전해드립니다.

아리랑 듣고 오셨는데요. 박소연의 검은고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이정표 외의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인데요. 새야새야 듣고 오시죠.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역사 속 그날을 만나보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조선시대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조선의 그때 그날은 오늘은 겉보기엔 한없이 화려하지만 수천 명의 군사

엄격한 법도가 지배하던 조선의 궁궐. 이 신성하고 아름다운 공간에는 왕과 왕비뿐만 아니라 수많은 궁녀와 내시, 각 관청의 관리, 그리고 군사들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일 북적이며 살아갔습니다. 흔히 왕과 왕비는 침전에서 매화틀이라고 불리는 이동식 변기를 따로 사용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왕실 가족을 제외한 궁궐의 수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그 급한 볼일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일각에서는 궁궐에 화장실이 따로 없어서 궁인들이 아무데나 용변을 받거나 불편을 겪었을 거라는 오해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궁궐 안에는 공동 화장실이 존재했습니다. 고종 시기에 그려진 궁궐 배치도인 경복궁 배치도는

만나보는 시간, 조선의 그때 그날은 오늘은 궁궐의 공동 화장실과 생활사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어반포레스트의 음악 전해드릴 텐데요. 맑은 숲 물소리 가야금 듣고 오시죠.

어반 포레스트의 음악으로 맑은 숨 물소리 가야금 듣고 오셨는데요. 물소리가 참 마음을 맑게 해주네요. 그 마음의 노폐물들을 싹 씻어내주는 느낌. 그리고 난 후에 가야금의 연주가 정화시켜주는 그런 느낌. 마음을 맑게 해주는 곡 함께 듣고 오셨어요. 4510님께서 주말에 부안과 정읍을 다녀왔습니다. 올라오는 길에 커다란 해가 서해바다로 지면서 왼쪽

올라오는 길에 커다란 해가 서해바다로 지면서 왼쪽에는 붉고 푸른 노을이 오른쪽에는 보름 전날 밤의 밝은 달이 함께했어요. 모내기로 물이 찬 논에 석양이 비쳐 은빛으로 빛이 났습니다. 정말 그 부안하면은 그 해질녘 노을이 정말 아름다운 그 지역 중에 한 곳이잖아요. 사진 보내주셨는데 붉게 물 들어가는 그 모습의 사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또 정읍에서는 어느 가게에 붙어있던 의병 기념 사업회 표지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오늘 또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제2회 국악의 날을 기념하는 특별한 무대 살아있는 시간 길 위의 명인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전통공연 창작마루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마련한 지역명인 특별공연인데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통예술 명인들을 서울로 초청해 지역마다 다른 소리와 춤 그리고 전통의 깊이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먼저 9일엔 강원도 편이 이어집니다. 강릉 단오제 보유자 빈순의 명인을 비롯해 최여영, 이소영이 함께 무대에 올라 강원 지역 특유의 강인한 정서와 민속음악의 매력을 들려줄 예정이고요. 10일엔 충청의 멋을 담은 무대가 펼쳐집니다. 중고째 판소리와 웃다리 농악, 승무까지 절제된 소리와 품격 있는 춤사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어 11일엔 판소리 명창 이난초와 고창 농악 보유자 이명훈, 무용과 박기량이 함께 남도의 흥과 깊은 소리를 전하고요. 공연 마지막 날인 12일 금요일엔 영남 지역의 소리와 기계를 담은 무대가 이어집니다. 아쟁산조 명인 박대성과 판소리 명인 주은숙, 밀양 백중놀이 이종태가 무대에 올라 영남 지역 전통 예술의 힘찬 에너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 지역마다 전혀 다른 장단과 소리의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참 특별한데요. 자세한 일정과 공연 정보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 구세 음악과 예술성을 깊이 있게 만나볼 수 있는 공연 이 땅의 굿 무악대전이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민속극장 풍류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국가유산진흥원이 마련한 기획공연이고요. 2011년부터 이어져온 이 땅의 굿 시리즈의 15주년을 맞아 충청도와 전라도, 강원도, 경상도, 경기도, 황해도까지 8도 무악의 흐름과 특징을 지역별로 집중 조명하는 무대로 꾸며집니다. 먼저 11일엔 해원과 축원을 주제로 공연이 이어지는데요. 삶의 평안을 축원하는 충청도 무악인 태을보신경과 전라도 진도식김구세 넋풀이 그리고 강릉 단오구세 신명나는 장단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어 12일엔 공동체의 신명과 위로를 주제로 경기도당국과 남

0: 그렇습니다. 5월에는 가정의 화목과 건강을 기원했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6월에는 여러분은 또 어떤 걸 기원하고 계실까요?
1: 뭐 한 글자로 된 뭐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돈, 그리고 힘,
0: 야,
1: 그리고 운.
0: 아, 이 세 개가 지금 다 가진 거네요.
1: 아, 요걸 아마 바라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0: 네.
1: 아무튼 뭐 경제적인 여유, 그리고 안정과 함께 건강, 그리고 이 모든 걸 도와주는 약간의 파트의 상사대야. 그리고 운.
0: 아, 이 세 개가 지금 다 가진 거네요.
1: 아, 요걸 아마 바라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0: 네.
1: 아무튼 뭐 경제적인 여유, 그리고 안정과 함께 건강, 그리고 이 모든 걸 도와주는 약간의 운까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서울에서는 국내 첫 운세 박람회가 어제 막을 내렸어요. 서울에서 이제 열렸는데 생각보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1: 야, 우리가 바라는 행운, 럭키, 운은 과연 뭘까요?
2: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그저 1년 365일 내내 돌아갈지라도 온갖 재난 액살은 다 이겨가서 백천가지 일들이 마음과 뜻 먹은 대로 모두 이루어지고 말씀마다 향내나고 걸음마다 꽃이 피고 어두운 데는 등 돌리고 밝은 데로 앞을 돌려 선인 상봉, 귀인 상봉으로만 인도하시라고 천만 축수, 만만 발언으로 비웁니다.

할지라도 온갖 재난 액사는 다 느껴가서 백천가지 일들이 마음과 뜻 먹은 대로 모두 이루어집니다.

한양에 이시 한양에 등극시 섬걱선 기공하고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티오의 상사디아 2026년 6월 1일 월요일입니다. 네. 자, 오늘 첫 곡은 정은의 까데오 김예찬의 비나리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1: 네.
0: 돈, 힘, 운. 아, 이게 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싫다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1: 그럼요.
0: 네.
1: 이거 세 가지 가지면 다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자, 우리 6월에도 우리 궁합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청취자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크고 작은 운과 건강과 또 경제적인 안정, 여유가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1: 그럼 좋겠네요, 진짜로.
0: 진짜로.
1: 저는 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네요.
0: 뭐가요?
1: 돈, 힘, 운, 목. 아, 목을 지금 갈아 끼우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네. 아, 벌써 감기 왔냐고 저에게 걱정의 문자 보내주신 2775님도 계시고
0: 네, 2775님께서 네. 병영 씨 감기 왔어요. 생강차 많이 드세요 하시고 상화님은 건강하신가 보네요. 항상 맑은 음성이니 이렇게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약간 감기 기운이
1: 네.
0: 지금 병영 씨한테 지금 와가지고 원래 감기 오면은 많이 썼던데
1: 맞아요.
0: 취약한 곳으로 지금 침투하잖아요.
1: 맞아요,
0: 바이러스가.
1: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저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봉영 씨는 저음.
1: 예.
0: 확실히 베이스를 좀
2: 알겠습니다.
0: 책임져 주십시오.
2: 아래쪽으로 가게. 아.
0: 우리 6월에도 우리 궁합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청취자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크고 작은 운과 건강과 또 경제적인 안정, 여유가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1: 그럼 좋겠네요, 진짜로.
0: 진짜로.
1: 저는 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네요.
0: 뭐가요?
1: 돈, 힘, 운, 목. 아, 목을 지금 갈아 끼우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네. 아, 벌써 감기 왔냐고 저에게 걱정의 문자 보내주신 2775님도 계시고
0: 네, 2775님께서 네. 병영 씨 감기 왔어요. 생강차 많이 드세요 하시고 상화님은 건강하신가 보네요.
1: 제 운세 박람회였습니다, 여러분.
0: 맞습니다.
1: 그만큼 요즘 사람들이 이제 불확실하잖아요. 미래는 불확실하고
0: 불안하고
1: 그런 현대 사회의 이제 사주라든지 운세 보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0: 네.
1: AI로 사주 보신 적 있어요?
0: 없어요.
1: 요즘에 많이 봐요.
0: 근데 그건 있다는 건 알고 있어가지고
1: 데이터가 이제 명리학이 잘 쌓여 있다 보니까 네네네네. 기가 막히게 본대요.
0: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0: 오늘 6월의 첫 번째 문자는 사실 이 돈, 힘, 운

0: 쓰신대요.
1: 그래서 저 작가로도 예, 활동하시잖아요.
0: 이제 작가로도 활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들이라든지 나를 바꾼 습관, 인생을 바꾼 습관들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네. 바랍니다.
1: 우물정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그리고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 유튜브 채널 GUGAKF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바투의 상사대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나니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잔기지 떡에

0: 억수의 꽃타령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자,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나를 바꾼 습관들, 나의 인생을 바꿔준 습관들 혹시 뭐가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의 문자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7201님께서 저를 바꾼 습관은요, 바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음흠. 왜냐? 제 또래 친구들 당뇨다 혈압이다 다들 약 먹기 시작하던데요. 저는요 아직 약 신세 안 지고 살고 있거든요. 건강하게 늙기가 저의 목표입니다. 지금.
1: 이야. 그러니까 운동 습관 이렇게 적금해 놨다가 지금 만기 때 타고 계신 거예요.
0: 그러네.
1: 에이.
0: 저만 해도 지금 고혈압 약을 먹고 있거든요.
1: 아. 안 한. 운동 안 한 걸 이제 땡겨가는 거죠.
0: 땡겼어요.
1: 자, 720 하나님께 유산균 드립니다.
0: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1: 이거 확실히 그래요. 진짜.
0: 맞아. 도움이 되죠.
1: 맞아요. 이런 날과 그러지 않은 날은 차이가 엄청 큽니다.
0: 그렇습니다.
1: 다음 날 일어날 때.
0: 제가 말씀드렸죠. 제 아는 분이 성악하시는 분이에요. 각막이 찢어졌다고.
1: 아.
0: 그래서 안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혹시 핸드폰 누운 데서 어두운 데서 많이 보시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1: 그러니까.
0: 그 찢어졌대요.
1: 아니 어두운 데서 휴대폰 본다고 이게 각막이 찢어진다.
0: 압이 올라가니까.
1: 아.
0: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형님이 고음의 노래를 못

0: 왠지 내가 대접받는 기분이
1: 맞아요.
0: 들긴 들 것 같습니다.
1: 우리가 호텔 비용을 낼 때 사실 네. 정리 정도 돼 있는 비용도 사는 것 같거든요.
0: 그 서비스 정 그걸 맞아요. 사는 거죠. 네. 네. 네. 맞아요.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7416님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생을 바꾼 습관. 매일매일 기록하는 습관이요. 수첩에 일정 기록하고 독서 기록장에 책 읽은 기록과 문장 수집을 하고요. 블로그 쓰기는 1일 1 포스팅하려고 노력하고 이야. 있습니다. 기록하는 습관은 1일 우일신 하루하루 더 나은 나를 만들어요. 심소.
1: 이야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인데.
0: 블로그 1일 1 포스팅 그 의외로
1: 진짜 어려워요.
0: 쉽지 않지 않나? 네. 일신은 일신이죠. 네. 쉽지 않지 않나?
1: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메모의 힘인가? 뭐 하여간 메모 관련된 책이었었는데 네네. 그거 읽으면 진짜 아, 메모가 이렇게 좋은 거야?
0: 그래 맞아.
1: 그런 힘을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벌써 실행을 하고 계시네.
0: 돌아보게 되고.
1: 맞아요.
0: 저는 이제 좀 나도 그 젊은 사람이 아닌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스마트폰에 기록하는 게 오히려 나는 더 불편하더라고.
1: 그럼요. 그냥 수첩에
0: 종이에 아. 나만의 수첩에 하는 좀 안 좋으신 것보다.
1: 와 근데 그, 이거 어려운 일인데.
0: 그 후배가 완쾌돼서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 소망이 있어요. 아, 아직도 아프시구나. 젊고 성실한 후배거든요 하시면서.
1: 갑작스럽게 찾아온 나쁜 좀 병인 것 같은데.
0: 아이고
1: 안타깝네요 네. 진짜로.
0: 저희도 뭐 어떤 상황이고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네. 마음으로라도 좀 함께 빌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근데 주변인들이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힘을 보태주셨네요.
0: 그러니까.
1: 좀 그게 감동이네요 그냥.
0: 이 도와주신 분들도 너무 좋은 분들이고.
1: 네.
0: 또 이 후배 되신 분도 참 인생을 잘 살아오신
1: 잘 살았다.
0: 것 같고. 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게요.
0: 별탈 없었으면 좋겠어요.
1: 네.
0: 2630님께서 나의 인생을 바꾼 습관은 저는 한 달에 한 번 좋은 게 있는 재능 기부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1: 아, 있으면은 재능 기부를 한다. 있으면은
0: 제가 글솜씨가 좀 있는지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면 당첨이 돼서 다양한 선물을 받아서요. 이야. 필요하신 분들께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1: 대단하다 진짜.
0: 그럼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고 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1: 이야.
0: 그러시구나.
1: 야, 이거야말로 재능 기부네요, 진짜.
0: 그러네. 에. 물론 나는 그냥 사연 보내는 게 재밌을 맞아요. 뿐이고,
1: 에.
0: 그래서 결과는 뭐 선물이 돌아오는 건데, 난 당장 이게 필요가 없으니 주변에 필요한 사람에게 네. 또 나눠주고, 그냥 선순환이 되는 거죠.
1: 그러게요.
0: 와,
1: 너무 좋네요, 진짜.
0: 오늘도 또 당첨이 되셨고, 진짜. 사연은 선물은 죄송하지만
1: 안 주실 거예요?
0: 선물? 아 이제 사연만으로도 아하. 좋은 거예요, 그죠? 2630님 오늘 또 네. 축하드리고요.
1: 네.
0: 자 음악 한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태평양의 수군가 중에 고고천변 듣고 오겠습니다.
2: 고고천변 일륜호 상어 둥둥호 피떡 양고어 자주난 해월봉으로 돌고 돌아

중을 출제 절이신 대는 청산으로 돌고 이 골머리 쭈루루루루 저 골머리 괄괄 열두 골머리 한대로 합수은 차천방야 치방야 월뚝적 구무여 방울이 벗금 저 건너편 북속에라 마주 꽝꽝 마주 세려디 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벗금이 북저 굴렁거리 뒤뚜르저 월렁 꽈르꽈 뒤뚱그려 저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매로 가잔 말 안 봐도 내로구나 요런 경계가 또 있나

0: 유태평양의 소리였죠. 수군가중의 고고천변 듣고 네. 왔습니다.
1: 네. 네. 아, 김영기님께서도 좋은 습관 6월에도 바투의 상사디와 함께 해야 되겠지요 하시면서 또 보내주셨고요.
0: 아,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정말.
1: 영광이죠.
0: 감사드립니다. 9725님.

0: 고려해야 되는 것 같아서
1: 배려해서
0: 네네네네.
1: 그런 게 느껴지네요. 배려심이.
0: 자, 7145님 활짝 웃으시라고 저희가요 떡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웃음꽃 피시지요? 네. 2390께서 저는 변비가 좀 심했었거든요. 근데 바투에서 유산균 선물 받아서 그거를 먹는 것을 계기로 계속 계속 먹으면서 요구르트를 한 개씩 매일 곁들이니 변비가 없어져서 와. 너무 좋아요. 맞아요.
2: 와.
0: 유산균 그 잘 드시면 예. 진짜 그 좋습니다.
1: 그러게요. 예.
0: 꾸준히 드십시오.
1: 이거 뿌듯한 문자였습니다.
0: 예. 7101님께서 출근하니까요 백합 수국이 피로고 하네요. 오늘도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대 들으면서 즐겁게 일해보려고 합니다. 네. 하시면서 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벌써 올해 올해가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올해 20주년을 맞습니다.
1: 네.
0: 벌써 20주년이나 됐네요.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올해부터는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이 됐네요.
1: 네.
0: 이야, 이 본선 경연이 6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에 국립과학원 예학당에서 열리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바투의 상사디아에서도 6월 15일부터

0: 어떤 팀들이 올라오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진짜로
1: 뇌가 다 떨려. 네. 세상에.
0: 그리고 새로운 곡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이 대회에 참 좋은 점인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신곡들 많이 발표되니까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고요.
1: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공연 티켓 선물이 있네요. 바투의 상사디에서 준비했는데요.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펼쳐지는 국립창극단의 신작이죠. 효명이라는 작품에 티켓을 드립니다. 어떻게 드리느냐? 1인당 2매씩 총 5쌍께 초대권을 드리고요. 자, 국립창극단의 효명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월요일 2부 오픈런 초대석에서는요. 6월 5일 제2회 국악의 날 시작과 함께 이어지는 국악 주간을 맞아서 지역 명인 특별 공연 살아있는 시간 창극단의 효명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월요일 2부 오픈런 초대석에서는요. 6월 5일 제2회 국악의 날 시작과 함께 이어지는 국악 주간을 맞아서 지역 명인 특별 공연 살아있는 시간 길 위의 명인 이 공연이 서울 전통공연 창작마루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길 위의 명인 공연 중에서 6월 10일 충청의 소리 중고째 판소리의 명맥을 잇고 있는 박성환 명창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요 이 박성환 명창은

0: 매실이 한창이니 매실청을 만드는 가정도 많다하옵니다.
1: 허나 당분이 과하니 너무 달지 않게 물을 잘 타갖고 마시면은 입맛도 돋구고 기력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이야.
0: 맞사옵니다. 매화는 꽃도 아름다운데 열매인 매실도 참으로 귀합니다.

0: 2호의 사랑도 매화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매실청 준비하는 집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1: 네. 음악으로

0: 보시면은 됩니다. 한복 중에 이제 네. 뭐 쾌자냐 뭐냐 그렇죠. 뭐 있잖아요. 네. 네. 그 중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근데 얘가 원래 잘 손이 안 가는 게 세척이 네. 좀 어렵잖아요.
0: 네네네네.
1: 그래서 잘 안 사 먹게 됐었는데 아. 여름에는 무조건 사 먹어야겠네요.
0: 그렇습니다. 네. 자, 정답이 들어오고 있나요?
1: 아, 송이송이라고 하신 분 계시고 5452님.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정답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참 좋아하긴 한데 진짜 네. 한번 진짜 한번 사 봐야겠는데 너무 많이 사면 이렇게
1: 벌레
0: 매번 네. 매번 이걸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벌레 갖고 해서 이게 딱 낱개로 팔기도 좀 애매한 것 같고 아무튼 좀 고민을 하게 돼.
1: 맞아요.
0: 그렇죠?
1: 잘 손이 네. 안 가요.
0: 현실적으로 네. 그랬었는데 이렇게 또 좋다고 하니 먹어봐야겠습니다.
1: 게다가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6월 1일 월요일 2부 첫 곡으로 노을양의 숨비소리 듣고 왔습니다.
1: 네.
0: 6월 시작부터 여름입니다.
1: 네.
0: 네. 뭐 봉영 씨 뭐 빌 거 있어요?
1: 어떤 걸요?
0: 뭐 좀 뭐 됐으면 좋겠다.
1: 목 좀 나와라.
0: 아,
1: 목 좀 나와라.
0: 제가 네. 좋은 도사님 한번 모셔왔거든요.
1: 아, 맞네.
0: 예. 네. 다 답을 주실 겁니다.
1: 아하.
0: 네.
1: 아하.
0: 자, 도사님을 지금 바로 만나러 가겠습니다. 둥그리 둥둥그리 둥둥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줄을 서시오.
2: 오픈런 초대석
0: 6월 5일 국악의 날부터 14일까지 전국의 국악 주간이 운영이 되는데요. 서울 전통공연 창작마루 광무대에서도 각 지역의 명인들이 참여하는 지역 명인 특별 공연 살아있는 시간 길 위의 명인이 펼쳐지는데요.
1: 네.
0: 자, 6월 9일 강원도 지역 명인을 시작으로 12일까지 이어지는 길 위의 명인 공연 가운데에 6월 10일에는 충청 지역 명인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오픈런 초대석에서는요 충청의 소리 중고째 판소리를 잇고 있는 박성환 명창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반갑습니다.
0: 아이고야.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리꾼 박성환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너무 멋져지셨어요.
0: 저 참고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 맞아요.
0: 고등학교 2학년 겨울부터인가 이 박성환 명창과 네. 알게 됐거든요.
3: 그렇죠.
0: 네. 네, 같은 선생님 문화
3: 신림동에서
0: 예 성향 선생님 문화의 제가 있었고 당시에 네. 거기서 총무님입니다.
3: 맞습니다.
0: 예.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중간 중간에 뵙고
1: 예.
0: 또 오늘 방송에서 같이 하게 됐는데 아니 그런데 우리 박성환 명창이 계룡산에 지금 살고 계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계신 줄 알았는데 어떤 계기로 계룡산에서 터를 잡고 살고 계신 겁니까?
3: 예, 한 20여 년 전에 계룡산 신원사 계곡에서 산 공부를 한 적 있어요.
1: 아, 예.
3: 근데 그 산 공부를 해보니까 낮에 소리를 막 지르잖아요.
1: 예.
3: 근데 밤이 되면 피곤이 싹 가시는 거예요.
0: 거기 털할지 공기랄지 이런
3: 신원사
0: 것들이요?
3: 계곡이. 계룡산에. 그래서 그게 좀 신기한 경험이었죠. 보름을 예. 그렇게 있었는데.
0: 예.
3: 그래서 창극단 다닐 때였는데
0: 예.
3: 몸이 좀 꾀죄죄하다 싶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1: 아.
3: 그래서 그냥 거기서 한 2, 3일 있다 오면 충전이 돼가지고 에너자이저가 돼가지고.
0: 진짜요?
3: 살만한 거예요.
0: 우와.
3: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쪽에 집이 있으면 좀 터를 잡고 싶다.
1: 아.
3: 그렇게 소원했는데 뭐 마땅한 터가 나오면 돈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20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다가 재작년에 조그만한 집이 하나 나서가지고 그냥 덜컥 들어갔습니다.
0: 진짜로요?
1: 와,
0: 놀랍습니다. 아,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박성환 명창은 소리꾼 부부입니다.
1: 네.
0: 그렇죠? 자, 부인이 되시는 분이 염경의 명창이신데요. 지금 그러면 따로 이렇게

0: 엄교의 명장은 그러면 서울에 거주를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계룡산 왔다 갔다 하세요? 어떻게 되시나요?
1: 저도 왔다 갔다 하고 저도 왔다 갔다 하고 저도 왔다 가고 나도 갔다 오고
0: 아 진짜로요?
1: 네.
0: 뭐 좋다고 하시던가요? 아니면은 좀 약간의 그 좀 아쉬움? 미련?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1: 미련 뭐 헤어졌건 미련이 있어. 아니, 굉장히 안타까워하죠. 자기 아, 같은
2: 안타까워요?
1: 가족이 함께 네. 24시간 지내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아주 소박한 사람인데 네. 저는 아주 그걸 못 견뎌요. 그 무슨 역마살이 있나 지랄하나 그 꼭 이렇게 나가서 돌아다니는 네. 걸 좋아하니까 어허. 더더욱이 40대 이제 번아웃 같이 막 그 머리털이 다 빠지고
0: 아 박성화 명창이
1: 네 제가 그리고 뭐 머리털뿐만 아니라 이제 수염이 하얗게 나고 예. 이러면서 자연히 이 도심에서 사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더라고요.
0: 아 오히려
1: 네 그래서 늘 거기서 안식을 취했던 계룡산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설득을 수년간 했습니다.
0: 아 바로 하신 게 아니라 네. 오래전부터
1: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구하고서 제가 덜컥 내려가서 주말 부부처럼 세상에.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0: 아 근데 두 분이 사실 신혼여행으로 프랑스 파리로 가셨는데 거기서 버스킹을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두 분 박성환 염경희의 명창은 두 분을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좀 깜짝 놀랐거든요. 두 분이 결혼하신대가지고
2: 깜짝 발표.
1: 버스킹이라는 말 요새는 이제 자주 쓰잖아요.
0: 네.
1: 근데 22년, 23년 전인데 그때가 버스킹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2: 없었을 때.
1: 즉흥 공연, 뭐.
2: 예.
1: 아, 거리 공연이라는 거리 공연. 말도 그렇게 흔치 않았던. 그러니까 예. 그때만 해도 우리가 국악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거리 공연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0: 네.
1: 90년대 초반만 해도.
0: 네.
1: 그랬는데 이제. 그곳을 사전에 찾으니까 거리 공연 즉흥 공연을 버스킹이라고 한대요.
0: 아.
1: 그래서 버스킹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2: 아 당시에
1: 예, 신혼여행을 파리로 갔는데 그때 버스킹을 보름간 하면서 와. 신혼여행은 개가 물어가고
0: 아.
1: 그저 소리하고
2: 와 아, 멋있다
1: 그러고 다녔죠.
0: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1: 제 마누라요?
0: 네.
1: 자연스럽게 만났죠.
0: 어떻게?
2: 어디에서요?
1: 신림동에 제가 이제 성강생 학원에 총무를 할 때
2: 예.
1: 그 염경희 씨가 그 순천에서 염금양 선생님 자기 고모 네.
2: 예.
1: 그 선생님한테 심청가를 배웠었는데
0: 네.
1: 그 염금양 선생님이 또 성강생한테 원래 심청가를 배웠던 아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닦으려고.
2: 아.
1: 그래서 이제 서울에 한예종 전문사를 할 때 서울에 올라온 거죠.
2: 그때 만나셨구나.
1: 그때 올라와서 그냥 무덤덤이 봤는데
2: 예.
1: 어느 날인가. 나도 이제 집에 가고 퇴근해서
0: 네.
1: 그 사람도 연습 끝나고 집에 가는데
2: 예.
1: 신림동 그 빌라촌 쫙 있는 같은 네. 골목을 가고 있더라고.
2: 오.
1: 그래서 오. 같은 뭐 이렇게 하우스들이 쭉 있는데
0: 네.
1: 같은 형태.
0: 네.
1: 내가 갈 집에 바로 옆집으로 올라가더라고요.
2: 와, 네? 인연이다,
1: 나는 이제 또 그 옆집으로 갔고 근데 그 집과 집 사이가 2m도 안 떨어졌어.
0: 와. 바로 옆집이에요?
1: 그런데 이제 5층 위에 옥탑방 있는데 그게 똑같은 하우스들이에요. 똑같은 형식. 그 내가
2: 운명.
1: 내가 거기 어찌금 사나보다 몇 층에 살까 그랬는데 예. 내가 올라가서 옥탑방에 가서 불을 딱 켜고 백갈티를 보니까 그쪽 저 옥탑방에서 불이 켜지라고.
0: 예.
2: 와.
1: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왔냐 이러니까 예 하고 문을 뚝 열더라고.
2: 오.
1: 그래서 어허 너 그쪽 옥탑방 사는구나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 그 왜 이렇게 놀래나 그랬더니 그게 화장실 문이야.
0: 아. 진짜 놀랬겠다.
1: 그게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참 나도 스스로 묘한 인연이다 그랬는데
2: 인연이다.
1: 사람이 진득하고
0: 맞아요.
1: 히트뻗득을 안 하고
0: 맞아요.
1: 또 진솔한 맛이 참 좋아요.
0: 그래서 맞아요.
1: 거기 무슨 저 예전에 음악회를 하나 준비하다가
2: 예.
1: 서로 그 음악회 준비하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2: 아하.
1: 안고 누워 둥글며 세월을 보냈지. 아,
0: 그러셨구나. 그게 연이 됐고. 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 박성환 명창께서 6월 10일에 국악 주간에 펼쳐지는 길 위의 명인 여기서 충청 지역의 소리 중고째 판소리 공연을 이제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도 이것도 놀랬던 게 박성환 명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성우영 선생님께 김세종째 춘향가 또 이렇게 심청가 이렇게 배우셔가지고 그쪽 길로 가시나 보다 보성 소리로. 가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또 중고째를 또 공부를 하셨는지
2: 오.
0: 그 소리는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라이브 먼저 청해 듣고 말씀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소리가 어떤 소리이죠?
1: 네. 충청남도 선암

0: 백발을 놓고 아, 백수염과
1: 아, 백수염과 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예. 주십시오. 와, 더 멋있어지셨어.
2: 그러게요.
1: 진짜.
2: 일단 소리 하시기 전에 중고재의 특징 우리 청취자분들께 잠깐이라도 아. 소개를 해주시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0: 아. 소리가 지금 저 일반적으로 호남에서 발생한 것처럼 느끼고 있잖아요.
1: 네.
0: 이건 후기적 양상이고 이제 초창기에는 기록에 의하면 최초의 명창이 하안남과 결성 최선다리인데 즉 충청도 북쪽 지역. 서부 북쪽 지역에서 발생해가지고 점점 밑으로 내려와요.
2: 네.
0: 금강쯤 내려왔을 때 1800년대 초반에 중간에 옛날 거 남은 것을 중고째 이렇게
2: 아하.
0: 그래서 김성옥이란 명창이 강경에서 정립을 시키고
1: 네.
0: 그 대를 이어서 쭉 금강권에서 퍼지면서 이게 이제 뒤에 운봉으로 가서 송흥록의 동편제가 되고
2: 예.
0: 그 다음에 보성으로 가서 서편제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흐름처럼 중고째가 옛날 소리여가지고
2: 옛날 소리가
0: 좀 뻣뻣하고 밋밋하고 덤덤하다.
2: 아하.
0: 그래서 음식으로 치면 냉면처럼 평양냉면처럼 아, 슴슴하다.
1: 슴슴하다.
2: 담백하다.
1: 아, 이해됐습니다. 이해됐습니다.
0: 그렇게 하는데 하여간 꿋꿋하고 호방한 맞아. 맛도 있어요.
1: 그 투박한 아, 예. 맛이 있더라고요.
0: 그렇죠. 투박하고 네. 뚝배기 같은 맛이 있어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0: 한번 오늘 뚝배기 깨트리는 맛을 어? 한번 보여줄거나?
1: 예, 보여주세요.
0: 젊어 청춘 좋은 것 때해 엊그제인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 늙었구나. 검던 머리 휘어지고 곱던 형용 변하여

오구나. 이놈의 백발을 어찌 막아볼까. 한 손에는 뭉치 들고 또 한 손엔 절퇴 들어 밀고 치고 와가 한 무리 격투를 허여도 부정세월을 어쩌겄나.

마음은 얻지 말고 세상에 악하고 몹쓸 인간 대신 좀 늙히면 어떠하냐고 그 말 전하로 흥정을 가자 세워라 잊거라 팔도 혹을 그리다 늙는거나 세워라 가지 마라 만갓 북이 헌똥 퍼들 헌맹이 모두

놀고 가고 흐드렁 거리고 놀아본다. 아, 와, 저 세상아.

0: 날이 기운 좋고 힘 있을 적에 요만큼 저만큼 가드랑 가리고 놀아 이렇게 오더랍니다.
1: 와, 와 에너지 이거.
2: 옛날 그 평시조의 뒤에 평시조 보면 뒤에 놀아 보자 이렇게 끝까지 안 맺고 놀아
3: 맞아.
2: 하고 멈추는 하이간, 형식처럼
0: 하이간
2: 맞아요?
0: 가사가 따로 없어.
2: 아 그래요?
0: 차, 내가 그거를 20년 만에 알았어요. 왜 그렇게 끝나는지.
2: 왜요?
0: 그리고 또 김창룡이나 이동백 소리가 뒷 매짐이 애매하게 음을 맞아요. 놓고 가는 게 많잖아요.
3: 맞아요.
0: 뭐 하는디 이렇게 하고 끝내.
3: 맞아요.
0: 그러면 박수를 치라는 게요, 취임사를 허라는 게 말하는 게요. 뒤를 슬쩍슬쩍 그렇게 걷어버리는데 그게 걷는 거예요. 가곡 가사를 할 때 종장 안 해버릴 듯이.
2: 그거.
0: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2: 네.
0: 이게 이제 양반 동네인 우리 충청도의 거식이요. 이게 이제 끝까지 광대가 종지음을 멋지게 착 처리해가지고 짜자자. 예. 하면은 안정되고 좀 좋아.
2: 예.
0: 그렇고 막 침새가 막 나오고 박수 나오고. 그렇죠. 이건 건방진 거지 어떻게 생각하면.
2: 당시의 생각으로.
0: 그렇지. 양반 좌상각한테 지가 뽐을래야 실컷 뽐내다가 끝낼 때는 싹 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이면 어떻게 돼요? 뒤에 여백이 생기죠.
2: 예.
0: 기대가 막 가다가 기대감이 뚝 끊어져.
2: 예.
0: 그래서 그 나머지

0: 6209님께서 아주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덩실덩실 춤까지 추시니 마음이 편해집니다.
1: 감사합니다.
0: 도사 만나봅니다.
1: 그건 아니고.
0: 볼펜님께서 도포를 입으신 줄 알았는데 양복 입은 도사인 것 같아요. 소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7642님께서 색다른 이야기 너무너무 재밌네요 이렇게 남겨주셨고 오늘 그냥 자연스럽게 약간 렉처 콘서트처럼 그러니까요.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0: 펼쳐지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세 분께 한 분당 두 매씩 티켓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물정 0302번으로 유료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자, 저, 기계가 남다른 지금 소리를 들려주셨는데 네. 근데 이런 박성환 선생님께도 번아웃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2: 그럼요. 머리 다 빠졌잖아.
1: 그러니까요.
2: 아유, 얼마나 번아웃이 심하게 왔는지 그냥 늘 우울증. 40대 중반까지 그 뭐 소리꾼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못하니까 뭐 이도령도 못 해보고 막 뒤에서 포졸이나 하고 있었다가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작품도 쓰고 연출도 하고 이렇게 좀 할 때
1: 네.
2: 위로는 뭐 안숙 선생님이나 윤춘 선생님 이런 원로 선생님들부터 밑으로 이제 후배들까지도 막 속된 말로 쥐잡듯이 잡았거든. 생각해보면
0: 연출을 하실 때
2: 네. 당시 저지고 하셔. 아니 그게 그렇게 막 아하. 이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끝나고 그러면 얘 너 왜 그러냐. 너 살살 얘기해라. 네 마음은 알아. 살살 얘기해. 근데 그때 얼마나 그 속으로 속상하고 기분 나빴을까 이 생각을 예. 그때는 못했어요.
0: 아하.
2: 머리가 싹 빠지고 나니까 아하 참회의 마음이 들어.
0: 오.
2: 그래서 내가 어느 날인가 군부를 떼고 있다가 해가 질 때 그분들 생각이 나더라고. 전화해서 용서를 빌었어.
1: 아, 그때 선생님
2: 우리 기석이 형한테도 막 예. 형님 그때 내가 막 소리 질러 그랬고 너무 서운했지. 내가 그때는 어려서 잘 뭘 몰라서 그랬어요. 용서하세요. 야 뭐 그러냐 술이나 한잔 먹어 나중에.
0: 네.
2: 그랬는데 정말로 그때 저는 열심히 산다고 한 것이
1: 예.
2: 조급증이나 뭐 어떤 초심자였던 불안감 이런 것들로 내 스스로를 태웠던 것 같아요.
1: 그러셨구나.
2: 정말로 머리가 싹 빠졌고요.
1: 예.
2: 검었던 머리가 휘어지고 지랄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0: 근데 네. 계룡산에서 되게 편안하게 즐겁게 잘 지내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제가 받는 에너지는.
2: 맞습니다.
0: 네. 얼굴이
2: 상화 씨가 도사요.
0: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2: 수염 시커먼 도사요.
0: 아니 근데 저는 박성환 명창께 되게 궁금했었고 또 방송이니까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제가 받는 그냥 저는 이제 좁은 세상에서 이쪽 계통에 있었으니까 저 어렸을 때부터 공부해서 선생님들께 잘 배워서 그리고 나서 뭐 단체를 간다든지 프리랜서로 간다든지 즉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워가는 과정만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컸는데 박성환 명창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까지 외대를 나오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늦게 판소리를 시작하셨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었어요. 어떻게 판소리를 일단 시작을 하시게 된 겁니까? 일단은 외대 프랑스어과인가요?
2: 네.
0: 거기까지는 저기 공부를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일단은 판소리를 학식 인생을 여기에 내가 올인해야겠다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2: 뼈 있는 농담을 하자면
0: 네.
2: 우리 교육 시스템이 잘못된 겨.
0: 이제 교육은 짧게. 이제

0: 없어.
1: 아~ 진짜.
0: 사는 거 별거 있어. 좋다. 내가 원하는 거 이루면 돼. 야, 나는 큰 거 원하지 않고 계룡산 신원사 계곡에 아담한 집 하나 나 혼자 소리하고 야. 그냥 깨를 벗고 춤을 춰도 뭐라고 안 할 띠가 있으면 아~ 좋겠다. 영락 없이 생겼다니까 20년 만에. 그 요새는 막 너무 든든해 사는 게. 아~ 그래서 돈은 못 벌어도 쌍놈하고 뭐 돈이 돼서 그냥 사는 게 이렇게 떳떳하고 좋은데. 그리고 마누라한테 큰 소리 뻥뻥 쳐야. 나 이제 하나 소원 이뤘으니까 그 다음 소원이 뭔가 찾아볼게. 내가 그러고 있어.
2: 아이고
3: 지금 말씀이 안일이 같으셔.
2: 안일이 안일이
0: 정도 안일이요.
3: 예 맞아 맞아 맞아.
2: 아니 근데 중고죄는 또 언제 배우셨어요? 아 잠깐 물 한 잔 드세요.
0: 아니요 그랬는데 헛게 네. 말을 내가 충청도에도 말이 좀 빠르고 급한 사람이요. 거시기 충 저기 99년 1999년도에 창극단을 들어갔는데 네. 가니까 40여 명의 선배들이 쭉 있는데. 대부분이 호남분들이잖아요 출신이.
2: 그렇죠.
0: 제가 남원에 강동원 선배한테 처음 입문해가지고 그 동변체를 배워갖고 왔는데 갔더니 이제 선배 중에 하나가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는 분인데 네네. 고향이 어디요? 이러더라고. 네. 그래서 충청도요.
2: 여자분이시네요.
0: 에이 충청도가 뭔 소리를 한대? 남원 말로 그래요? 그래서 양보하는데 남원서 왔다니까.
3: 남원 말로? 남원?
0: 뭐 한대? 이렇게 남원 말이 그래요. 그래갖고 어이 그 말이 말이요? 속에서 뭐가 훅 올라와.
2: 오.
0: 근데 충청도에 체면있은 게 따지지 않고 하고 가만히 있어. 하겠지. 그런데 이것이 자꾸 맴돌아.

0: 떠나셨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들어와서 내 건너방에 수발. 살면서
1: 제자가 먼저
0: 그렇죠. 수수할 제자를 하면서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성광수님한테는 말 안 하고 그때 말로 창단 다닐 텐데 네. 정광수님한테 밤에 신림동 문 딱 학원 정리하고 나면 버스 타고 두 번 갈아타고 북아연동 추계대 뒤에 있는 산동네에 가서 선생님을 수발을 했죠.
2: 아연동이셨어요?
0: 네. 굴레방 딸이.
2: 저 추계에 있는데 거기에요?
0: 네. 거기에요. 그 언덕배기.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왜 그렇게 했냐면 90세가 넘어가니까 오늘 가실지 내일 가실지 그렇죠. 모르니까 밤새 잘못되면 전화라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예. 있어야 된다. 그 해에서 들어가서 선생님 3년 모셨어요.
2: 그러셨어요?
0: 네. 그러면서 선생님하고 참 인연이 깊었죠.
2: 그래서 소리를 배우셨어요?
0: 네. 그래서 이제 배우니까 선생님이 수군가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냥 동편제 수군가로 보유자셨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아니요 이동백 선생님한테 배웠다는 적벽가좀 가르쳐 주세요. 아 그거 철진한 소리라 못 풀어 먹습니다. 이래요. 이 표현을 잊을지가 않아.
2: 어린 친구한테도 존대를 하셨네요.
0: 예, 선생님 항상 존대나 평화로 하셨어요. 그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주변 분들한테.
2: 되게 점잖으셨네.
0: 예, 가선이요 가선 진짜.
2: 그래서
0: 그래가지고 아니요 나 그걸 꼭 배울랍니다. 그런 게 왜 꼭 굳이 그렇게 이동백 소리를 배우려고 합니까? 예. 예, 농담이 좀 열려서 서로가 눈치가 선생님께서 지금 90세 넘어가는데 오늘 가실지 내일 가실지 모르잖아요. 선생님 내일 가시면 그 소리가 딱 끊길 거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 혼자 하고 있다며. 껄껄껄 웃으셔. 그래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충청도 놈이요. 그래서 그 충청도 소리 한번 있어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배웠어요. 근데 소리가 진짜 두 분 다 소리 하시니까 알겠지만 예. 지금 소리하고 너무 다른 거야.
1: 완전 달라.
0: 아까 그 저 거시기는
2: 이동백의 저기
0: 제 백가루하는 그래도 그 친절이야.
2: 예. 아 그래요.
0: 초두를 하는데 삼구초려를 하거든. 예. 근데 소리가 맹랑한 거야.
1: 저 아까 사실 장단을 쳐야 되는데 못 치겠는 거야. 소리가 달라요.
0: 맞아요. 가는 예. 흐름이 다르니까.
1: 맞아요.
0: 생사맥을 못 잡는
1: 거야. 못 잡더라고.
0: 솔직히 말하면 예. 취임새 구멍이나 북에 눈을 안 내줘요. 자꾸 벗어나려고.
1: 그러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0: 그 눈이. 그래서 그거를 네. 흔히 학자들은 짜짜짜 하면서 뭐라고 씁니다. 중고째는 즉흥성이 강하고 장단을 넘나들면서 자유롭게 소리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1: 개론엔 그렇게 정리가 되어
0: 그렇죠.
1: 있어요.
0: 네. 그게 아마 그런 걸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시간 되면 한번 얘기를 해볼까? 아, 처음 갔더니 선생님이 한 석 달 동안 당당한 유연주는 시작하는 것을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1: 초안만
0: 잘못됐다고.
2: 노래가 잘못됐다고 소리가?
0: 제가 이제 받으면 그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설명을 안 해주고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당당한 유연주가 동서편이 다 똑같아. 중구째도 당당한 유연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똑같은데 무엇이 잘못됐다는 게 음정박자와 기교가 다 맞는데 석 달째쯤 됐을 때 하도 빠꾸를 맞으니까 승질 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노령이시잖아요. 그 소리를 할 때 이렇게 막 목을 눌러서 크게 하더라고. 나는 그거를 그냥 평범하게 늘 하던 춘향가처럼 당당헌 이렇게 하니까 그거 아니라.

0: 예. 이도령이 이렇게 어사가 돼가지고 네네. 거지 변복을 하고 네. 남은 초입을 딱 들었습니다. 네네. 마지막 곡예가 박석 곡인데 네. 그 박석 곡예를 이동백 명창이 멋지게 불렀어요. 아. 옛스럽게. 근데 그 진득한 맛이 대단히 좋거든요. 호방하면서 그것을 계속 부르다가 아 이곳이 이제 제가 지금 충청도 공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주도 아주 오래된 동네고 유적이 많잖아요.
1: 그렇죠.
0: 공주 사람들한테 소리가 이런 것이요. 중고체 소리가 이런 거요. 하고 불러줄랬더니 뜬금없는 남원의 박석고개보다는 그 차령고개, 차령터널 아~ 그쪽을 묘사를 하면 더 알아듣기 좋겠다 싶어서 했던 기억나고 없어. 다 좋아야. 아~ 그래서 이동백이 불러서 참 히트를 쳤던 박석고개를 개사한 차령고개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 아~ 성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말씀 너무 재밌게 잘하시죠.
3: 와. 말원이라고 기분 다 빠져.
1: 자, 한번 가겠습니다.
0: 촬영 꼭!

전하며 공은산성아 의원이 있느냐 녹수화림 우거진디 계룡산 전기빠차 내린디요 석장리 장벽 푸른 강물 수억만년 흐름

0: 박성화 명창의 공연 보고 싶으신 분들 신청해 주시고, 이때는 중고지 소리 중에 어떤 소리를 하십니까?
1: 예, 그 아까 말씀드린 삼고초려, 네네, 이동백 선생님, 접속과 정광 선생님으로 이어졌던 그 소리를 부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앵콜이 나오거든 이동백의 표목인 그 표제 곡인 세타령을 할 겁니다.
2: 세타령
1: 요새 그걸로 많이 풀어먹어.
0: 아, 그거 어렵지 않습니까, 진짜.
1: 어려운데 재밌어.
0: 그죠. 이때마자.
1: 그렇지.
3: 연애 때야.
1: 그렇지.
0: 오, 기대가 됩니다. 앵콜이 무조건 나와야겠네요.
3: 무조건 나와야겠네요. 네.
1: 두 분이 와서 앵콜 외쳐요.
0: 그것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네, 앵콜 외칩니다.
1: 제가 앵콜. 스스로.
3: 아, 그럼요.
1: 뻔뻔하네.
3: 끝났다.
1: 재난이 있어. 그래 못해야.
3: 아, 끝났. 딱 했어. 공연 딱 했어. 딱 끝났다.
0: 인사를 딱 하면서.
3: 앵콜, 앵콜.
1: 아, 그러면서. 아, 복화술로?
3: 네. 앵콜.
1: 나 하나 배웠네.
0: 그러면 아이고. 앵콜이 나와요.
1: 그렇구나.
0: 그러면 아유, 이렇게 원하시냐고. 알았다고. 그러면서 하나 더 합니다.
1: 아이고, 그렇죠? 좋은 거 배웠습니다. 좋은 놈이 참 서울아서 좋은 거 배웠다.
3: 중고째가 사실 이제 가장 현존하는 오래된 소리인데, 사실 전승 자체가 그렇게 매끄럽지 못했었어요. 왜 이 매끄럽게 이렇게 쭉 많은 분들께 분포가 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오랫동안 하셨을 것 같아요.
1: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광 선생님께서 일갈 하셨던 것처럼 네, 철진한 소리라 유행이 소리. 지나서 네, 네, 이미 동편제나 서편제로 이제 하는 기법이 바뀌었으니까
3: 예,
1: 옛날 선생님들은 자기 소리를 고집했지만
3: 네,
1: 현대에 적응하지 못해서 이제 점점 쇠퇴했다 이런 말도 있고
3: 네,
1: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충청도 지역에서 소리 문화가 급격히 쇠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지금은 이제

0: 의 구수한 소리와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1: 아우, 재밌었어요, 진짜.
0: 지금은 완전 자연인 도사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신데 검색창에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또 다른 느낌으로 배우 같은 외모이시고 너무 멋지십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진짜.
1: 키도 크시고.
0: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또 그러면 계룡산에서 와주신 거네요. 그러면
2: 근게 헐레벌떡이라 그냥 혼났다니까.
0: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2: 근게 오늘 하루 왔고 내일 안 부르면 어떡해. 온 김에 그냥 내일까지 아유, 해버려.
0: 그러면
2: 그러고 다른 프로그램 있으면 얼른 연결해.
0: 내일 게스트는 어떻게 해요 진짜로.
2: 아니 그러니까 말이야. 그게 항상 뭐든지 충청도 사람처럼 여유를 두고 유예를 해요. 마음을 프로그램 짤 때도 그래야 해요. 저놈이 싹수가 있다 그러니 한 두 시간 더야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해야 우리 국악이 발전을 하지. 아니, 지들 짜놓은 각본대로만 하면 뭐 재미가 있까.
0: 그렇게
2: 일탈 속에서 자유로움이 있어.
0: 아 그럼 일주일 전에 오시지요 그랬었어요.
2: 어제 오지 그랬어.
0: 그러니까 자, 오늘 너무 즐거웠었고 진짜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 네.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인사 겸. 네.
2: 네. 지금은 중고채 판소리가 많이 쇠퇴했지만 그래도 신랏같이 이어가고 계룡산에서 연마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해 싼 사람이에요. 그냥 몇십만 원 아니어도 팔려갑니다. 그리고 세 명만 모여도 가서 소리해줘. 그러니까 계룡산 근처에 오시거나 또는 충청도에 소리가 뭐가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하시라도 방송국 통해서 연락을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의 발굴되지 않은 많은 또 소실되고 있는 많은 전통문화 유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일들에 더 쫑긋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너무 행복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네. 창창한 대로는 아닐지라도 예, 예. 조그마한 오솔길이라도 낼 수 있는 그런 소리길을 중고채 판소리가 열어가겠습니다.
1: 그럼 미래 죄송합니다. 미래의 중고채 후계자들이 이 방송 듣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2: 네.
1: 한 말씀 하신다면.
2: 네. 전공으로 할 남녀 학생들은 그렇죠.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네. 무료로 가르치겠습니다. 대신에 약속을 하는데 3년 이상은 꼭 수학을 할 것. 그러면 이 대를 이어갈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정말 속이 타는 게 뭐냐면 예. 이 소리가 정말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네. 제가 뭐 유명하지 않다 보니까 후학이 없어요.
1: 아하.
2: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1: 예.
2: 근 100명 돼야 여기저기. 근데 그런 분들보다는 지금 필요한 건 후대를 이어갈 예. 예, 전공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 중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계룡산 박성환을 찾아서 중고째 명맥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0: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성환 명창님 계룡산으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1: 예.
2: 아니 가기 싫어.
0: 그러니까
2: 난 그러니까 할 거야.
0: 저도 아쉬워요. 저도.
2: 그러면 나중에 이 보따리 싸가지고 계룡산을 오기.
0: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2: 네.
0: 명창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0: 자 그리고 마치기 전에 중고째 충청도편 길 위의 명인들 6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저녁 7시 30분 동대문구에 위치한 전통 공연 창작마루 광무대에서 펼쳐지는데 신청해주신 분 중에 7272 0289-1707님께 티켓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0: 축하드립니다. 재밌게 보고 오십시오.
1: 네.
0: 아주 멋진 소리입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지?
1: 그러니까요.
0: 계룡산 한번 진짜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들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투시대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내벼! 네.

0: 염불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떠났을 때
1: 891707님께 티켓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재밌게 보고 오십시오. 네. 아주 멋진 소리입니다. 네.
0: 보람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밤 9시 평생 수행으로 범패를 닦아온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밤 9시 평생 수행으로 범패를 닦아온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스님의 이야기가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이른 더위로 낮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이 더위에 쉽게 지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 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입니다. 주말에 장미축제를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축제를 뭐 꼭 찾아가지는 않더라도 아파트 담장이나 집 근처 공원에 핀 장미 덕분에 잠시 웃음을 짓게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사계, 그러니까 네 계절, 월계, 매달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추운 겨울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몇 번씩이나 꽃이 피고 지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려한 자태 뒤에 숨겨진 장미의 끈기와 자연의 섭리를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데요. 뭐 장미의 꽃말을 이 정열적인 사랑 뭐 이렇게 이제 저희가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품종이 좀 달랐다고 하니까요. 꽃은 뭐 그냥 봐도 좋습니다만 이런 의미를 예, 장미꽃 만날 때마다 조금씩 잘 기억해 두었다가 되새김질하면 순간순간이 좀 더 예,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도 있는데 아무튼 품종이 좀 달랐다고 하니까요. 꽃은 뭐 그냥 봐도 좋습니다만 이런 의미를 장미꽃 만날 때마다 함께 듣겠습니다.

0: 관전 포인트로 네. 작용하기도 하는데 오늘 어떤 곡을 선곡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1: 제가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다가 네. 적벽가로 할까 심청가로 할까 아니다. 내가 얼마 전에 네. 완창을 끝냈으니까 춘향가로 한번 준비를 해보자. 네. 그래서 오바탕 소리 중에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대목이에요. 예. 그래서 과거장 대목인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 옥중가 들으셨는데 이제 옥중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대목이죠.
0: 네.
1: 그래서 이몽룡이 춘향과 이별을 한 뒤에 한양으로 올라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그나 시위를 바라보니 평조판서 복명이 도총관 변련군과 성사각신 들어섰다. 중앙의 의용대장 선상의 훈련대장 도감중군 700명 섬령군 의자개창 일광을 희롱할지 억조장생 만민들 오 궁유떡궁나는 아찌는 아옛못에 춤추는 듯 대제약택주라야 오제 내리시니 도성지 모셨네.

두려워 세간은 난디 이 몽룡허동 보속 시제를 펼쳐놓고 해제 생각하여 용지연을 먹을 가라 황무무심필 일필위지어여 일천의 선장은이 상시관이 그를 보고 칭찬하여 이런 말이 무난도용 큰일와 구구마다 관주라 장원급제하였구나 이몽룡 신뢰 이몽룡 신뢰 오전사령이 나온다 오전사령이 나와 청찰리 앞에 지고 차세치긴 소매를 보기죠 개활개를 쳐 장원 연못 가고 참나무정을 뒤얹채도

푸른 소리 정중히 뒤집히고 춘당 때 떠나갈 듯한 북로골 이몽룡 세수를 헌연후 폭포 떨어 다시 입고 어잔사령기 후에 가야 실내지 태헌연후 어주삼배 내리시니 황송이 바다 먹고 천연을 배사야 개하로 나오실지 머리 우사와요 몸에 난청포 흑대 좌수의 옥코리오 우수홍대라 금미화동은 쌍지를 뛰어난 누아문박 내나라 청노세 백겨타고 장안대도 상으로 예예가락 저리가락 노류장화는 처처이 자잔난지 고사당 자마르고 부모쩐 영화들이니 세상에 좋은 것은 과음악도 있느냐 초집사 한림주석 대교로 지내실지 그때 나라 경련들어 전라의사를 보내실지 이몽룡이

주고 이들은 그 동부소 정중 들어가니 백설백목 제일장마 구름같이 높이 찼다. 홍양산 봉기순 완영구나 시위를 바라보니 병제반서 봉병기 두둥간 별령금과 승사각신이 늘어섰다. 중앙의 의연대장 승상훈련대장 함중군 700년 섬정군을 자개장 일광을 희롱하고 억제장생 만민들 여악풍류떡고 나눈하지 눈에야 앵무새 춤추는 듯 대제약 백주로요 어제를 내리신 도성제가 모셔내요 고장우의 벌 그들의 허여쓰되 일중강 월중윤 성중의 해중윤이라

0: 이몽룡의 과거 보는 모습이 그려지게끔.
1: 네네네네.
0: 그래서 저는 아까도
1: 네.
0: 이 장단검보다는 느리게
1: 네네네.
0: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저도.
1: 실제로 여창과 남창 이렇게 보면
0: 네.
1: 그 이렇게 노래를 쭉 끌고 가다가 음을 어느 순간 툭툭 떨구는 데도 많고 이렇게 좀 음을 흔드는 데들도
0: 네.
1: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여창에는 좀 불리한 대목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0: 아무래도,
1: 좀 들어요.
0: 네,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면 여창은 들으면 애원성도 있어야 되고 약간 개면스러움이 좀 이렇게
1: 특화된, 예.
0: 특화된 그 창인데, 남창으로 쭉 들어서 이렇게 가려다 보니 그 계면이 들어갈 그 구멍이 없잖아요.
1: 예.
0: 그러다 보니 훨씬 더 공력도 많이 소모가 되고 이렇게 축축 차고 나가는 맛이
1: 작전이 좀더 많이 필요하겠다.
0: 훨씬 많이
1: 성창수 명창도 얼마나 작전을 열심히 짜셨을지.

주야로 입고서니 동중성문전이요 김낙찬 개수로다 금수강산을 흉중어 품어두고 풍어들 노를 구수로 희롱을 제 국가태평 허영 전과보 일제 이목농어 동보소 장조어 들어가니 백설병목 제1장만 구름같이 높이쳤다 답으로 안면너네 홍일산 홍양사 봉미산이 화려하구나 시위를 바라보니 병조판서 봉병기와 도통반 변제물과 선사각진들었다 중앙의 호영대장 선상의 훈련대장 도감중군 칠명령 성명루루야의장 일광을 이루어오 어쩌창신 만민들 로왕풍루 덕궁 난원하지구나 백무세 중춘한 대대야 백주라야 어우의 내리신이 도성진 요셜에 포장 후에 본

0: 본인의 북하락이
1: 예.
0: 평소에 한 3.7배 정도 가락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예. 뭐 그렇다고 소리를 해치는 건 아니고
2: 홍용님 시신께 풍서한 물레 주시니 기봉을 허납이라 사청 육청 만패를 봄에 품고
1: 되잖아요. 네. 이 북가랑만 딱 들어도
0: 네, 그렇습니다.
1: 그 당시 상황도 그렇고
0: 이게 참 듣고 그런 게 느껴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1: 예, 네.
0: 그만큼 진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곡을 이제 춘향가 중 과거장 대목을 보내드렸는데 윤형 씨가 제일 좋아하는 대목이기도 하고 또 정모님 명창이 즐겨 불렀던 대목이라고.
1: 네네네네.
0: 아마 뭐가 없는 줄 알았는데
1: 네.
0: 있지롱 짠 하고 보여주는 이런 걸 즐겨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1: 네,
0: 오늘 윤형 씨와 마지막 시간을 보냈는데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1: 예, 석 달 동안 이제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네. 제가 지금의 소리와는 조금 다른 운용 방식과 판소리의 즉흥성, 다양성, 창작성, 또 남창. 네. 석 달 동안 이제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0: 네.
1: 제가 지금의 소리와는 조금 다른 운용 방식과 판소리의 즉흥성, 다양성, 창작성, 또 남창, 여창, 동창 이 소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감상을 해봤는데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시간에 함께 하셨던 분들께서는 소리를 접하는 방식을 지금과는 좀 다른 또 제가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접해보신다면 더욱더 소리판에 흥미를 갖게 되고 또 김영창이 되셔가지고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아마 약간 스승이신
1: 예.
0: 윤진철 명창과도 닮으셨다고 느껴지는 게 윤진철 명창이 이제 젊은 시절에
1: 네.
0: 윤형 씨 때였겠죠.
1: 네, 네.
0: 그때 이제 광주에서 일반인 분들, 대학생들
1: 네,
0: 포함해서
1: 네, 맞아요.
0: 그 소리 가르칠 때 네. 보통 이제 입문자들 가르치면 이산 저산이거든요.
1: 네, 네, 네.
0: 근데 절대 그거 안 하시고 그거 너무 쉬워. 강상풍월,
1: 네,
0: 진국명산,
1: 네. 운담풍경.
0: 운담풍경 같은 거 이런 거 어련과 해야 소리를 들을 줄 알아.
1: 그렇죠. 그렇죠.
0: 약간 이런 기조가 있으셨다
1: 네,
0: 말이죠.
1: 네, 네, 네.
0: 윤형 씨도 사실 그냥 저희가 듣기 좋게
1: 네,
0: 이렇게
1: 네.
0: 할 수도 있는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충실하게
1: 네.
0: 잘 담아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쉬운 단가가 아니라 약간 난이도가 있는 단가를 배운 느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아마 앞으로도 뭐 여러분들이 관심만 가져주신다면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1: 네.
0: 또 점점 유명해져서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는 상황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유. 들 정도로 요즘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또 노래가 좋다와 함께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저도 참 기분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
1: 네.
0: 또 곧 모실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코너 끝곡이자 1부 끝곡 보내드릴 텐데요. 정윤형의 소리로 춘향가 중 사랑가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윤형 씨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1: 예, 감사했습니다.
3: 춘향모 술잔 받아들고 도련님도 2, 3배 잡수셨구나. 알심 있는 춘향모가 향단이 불러 자리 보존시켜놓고 향단이 다리고 걷는 방으로 건너가고 춘향과 도련님이 단둘이 앉았으니 그 일이 어찌 될 일이냐. 이날 밤 정담이야 엄불 지내요 서불 지내로 하루 가고 이틀 가고 5, 6일이 넘어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만 답복들어 하루는 앉고 누워 뒹굴며 사랑가로 즐겨 버렸니 만첩청산 늙은 번님 설지렁패를 물어다 놓고 이눈다 덥수
4: 월수
3: 빠져

음노

내다야이야상무변수여전업제창해 같이 깊은 사랑.

3월 호시에 이꽃송이를 때가 통

사실 속

0: 하나가 되고
1: 한
0: 얼씨구 한다고 주고 글자가 되네
1: 한 조치
0: 하늘 천 하늘 건너니 윤양
1: 한
0: 야비부 사나이 시특기 아들 잘 자 글자가 되어 책임져면에 똑같이
1: 얼씨구

0: 감사합니다.
1: 도련님은 어찌 좋은 날 불기력이 사후 말씀만 하시나이까? 제가 아까 긴 사람 가면서 제 아내를 계속 쳐다보면서 있거든요. 눈 눈길을 한 번을 안 주네요. 제가 괜히 긴장할까봐 그랬나봐요. 그렇죠? 예. 도련님은 어찌 좋은 날 불기력이 사후 말씀만 하시나이까? 오, 그럼 우리 업고도 돌아보고 장담도 허여보자. 이리 오너라.

0: 넌내 사랑 남주 이건 무엇을 먹으랬느냐 이건 무엇을 먹으랬느냐 동물 동물 소박 옷봉이 떼뜨리고 황룡백청을 다리를 부어 신랑 발라버리고 붉은 옷봉도 반간지으로 먹으랬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그러면 무엇을 먹으랬느냐 이건 무엇을 먹으랬느냐
1: 당산나무 아래 북적이던 굿소리 첫사랑과 나란히 걸었던 길굿 우리들의 영원한 곳을 꿈꾸던 시간 굿속에서 성장한 한 소녀의 삶을 신개념 시네마 굿으로 전해드립니다. 고창농악보존회가 전하는 감성농악 시네마 굿 레퍼토리 샤이닝 굿의 신명이 시네마 영상을 만나 기억과 시간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고창농악보존회의 시네마 굿 레퍼토리 샤이닝은 놀 인터파크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6월 5일 저녁 7시 서울 강동아트센터 6월 7일 저녁 7시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잘했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에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아마 내일도 저희가 생방송 중에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네. 4510님께서 내일 모레 수요일은 중요한 날 선거일이네요. 혹시 사전투표 하셨나요? 저는 아직 못했습니다. 예. 저도 아직 안 했습니다 하시면서 지방에서 사전투표한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니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대략 7가지나 투표를 하는 거라고 해요. 너무 여러 가지 선거를 한꺼번에 하기보다 투표일이 좀 나눠지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선거 비용 같은 건 고려해야겠지만 이렇게 거의

것이 일단 거의 7장 가까이 되는, 예, 선택을 7명 가까이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1-가 후보가 있고 1-나 후보 이렇게가 있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정당이 좋으니까 1-가 후보도 찍고 1-나 후보도 찍어야지 이러면 무효표가 됩니다. 예, 무조건 한 번에 한 표. 그리고 한 선거구에서 이제 두세 명 뽑는 중선거구제라고 하죠. 도장도 두 번 찍어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어떤 투표용지든 칸이 아무리 많든 적든 유권자가 행할 수 있는 표는 무조건 한 표입니다. 한 장의 투표용지에 도장을 두 번 이상 찍는 순간 그 표는 바로 무효표가 처리되니까 우리의 소중한 한 표 꼭 그 위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미리 잘 숙지를 하고 가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뭐 선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뭐 제가 뭐 어느 정당을 찍으세요 이 얘기를 할 그건 아닙니다만 그 저희 집이 시골이에요. 그래서 근처에 이제 폐역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역이 살아나면서 마을 분들은 좋아하시죠. 예. 근데 그 어느 여당 뭐 야당 뭐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다 공보물에 새로 역을 이렇게 그 연결해서 마을을 더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한산도라는 통영에서 이제 배 타고 들어가는 섬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 제가 7살 때 들은 선거 공약 중에 한산도에서 통영까지 다리를 놔드리겠습니다가 있었거든요. 예. 38

0: 5534님께서 안녕하십니까. 원주에 사는 김남술입니다. 싱그러운 6월입니다. 황 선생님도 이달도 건강하시고 축복받는 일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신청곡이 있습니다. 검은고 명창으로 팔도 유람가 듣고 싶은데요. 신쾌동 명창의 소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명창 이름이 정확하지 않아 죄송합니다. 언제나 행복하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정확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신쾌동 명인의 검은고 명창으로 팔도 유람가 5534 원주에 사시는 김남술님의 신청곡이고요. 이어서 서도민요 연곡을 준비했습니다. 이승희의 해금, 정준호의 장구장단으로 두 곡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1: 명인 명창 풍유람과 가진 호사시켜 교군 대우합시오.

0: 둘.
1: 김병호의 노래로 평시조 천세를 보내드렸습니다. 0289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그 표현이 참 재밌죠. 무수의 기둥에 꽃이 피어 열매 열어 따드리도록 누리소서. 정말 그 오랜 시간. 사실 뭐 오랜 시간이 지나도 무수의 기둥에 꽃이 필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만큼 긴 시간을 누리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우리 전통 노래들에서는 임을 기다리는 시간, 사랑하는 임을 기다리는 시간을 이제 임이 오지 않으니까 그 무한한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들로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곤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병풍 속에 누런 닭이 활개를 치며, 병풍 속에 있는 닭 그림이 활개를 치며 새벽이 온다고, 날 샌다고 울 때쯤 오실 거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상전벽해라는 말씀을 자주들 하시죠.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인데 금강산 상상봉이 평지가 되거든 오실나요. 춘향가 중에 이별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동서남북 너른 바다 육지가 되거든 오실나요. 네. 마두각 말머리에 뿔이 나면 오실나요. 약간 유니콘 같은 느낌이죠. 네. 오두백, 까마귀 머리가 하얘지면 오실래요. 이런 재밌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렇게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들을 이렇게 묶음으로 알아두시면 또 노랫말들 들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들으신 이 김병호 명인의 평시조는 이 국악방송에서 새 음원으로 제작한 음원이기 때문에 또 국악방송 그 새 음원 시리즈 홈페이지 오셔서 찾아보시면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으니까 자주자주 애용해 주시면 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5시 33분 40초 지나고 있는데요.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칠 뻔 했는데 오늘이 의병의 날이라고 합니다. 의병의 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을 기리고 그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또한 내가 살던 고장과 나라가 무너지면 나도 없다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었던 평범한 백성들의 위대한 저항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음악에서 춘천 의병아리랑 들어보겠습니다. 구한 말, 이 나라가 위태로워지자 전국 각지에서 항일 의병이 일어나는데요. 그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강원도 춘천이었습니다. 춘천 의병아리랑 또한 이때 부르던 진중가, 그러니까 전쟁 중에 부르던 민요고요. 자료에 따르면 이 노래는 1896년 강원도 춘천 지역의 의병들이 보납산에서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불렀다고 합니다. 이 보납산은 강원도 춘천시와 경기도 가평군의 경계에 있는 산인데 다른 이름으로는 벌업산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네요. 춘천 의병이 서울로 진격을 하다가 일본군에 막혀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이라고 합니다. 오늘 들을 노래는 춘천 출신의 의병대장 성익현이 지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가사 중에 보시면 우리나 부모가 날 기르실 때 성대장 주려고 날 기르셨나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시 의병장이었던 성대장,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성익현의 무모한 전술로 전쟁에서 지고 후퇴하면서 원망조로 부른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노래를 만든 사람에 대해서 단정하기는 오히려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원망하는 노래를 지었을 리는 없으니까. 예. 아무튼 구체적인 이름이 이렇게 노래에 등장하는 거. 사실 이런 노랫말들 하나하나가 이 노래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불렸는지 또 그 상황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 감정들을 또 함께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기도 하는데요. 강원도 춘천 의병아리랑, 성익현 의병아리랑이라고도 하는데요. 깊게 들어야만 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이유라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강원도 지역의 노래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메나리에서 간간 이런 목들이 상당히 알고 있는 메나리인데도 뭔가 토속적인 맛을 더하는 그런 이 목쓰임인 것 같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의병아리랑 함께 들었는데요. 이유라 외에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였습니다. 실제로 의병들 자발적으로 나라 그리고 내 가족 내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 어떤 그

0: 군사들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전쟁을 겪으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요. 또 그런 마음들이 잘 녹아있는 판소리 중에서 적벽가 중에서 한 대목이죠. 군사서론 대목 중에서 고당상 학발양신으로 시작하는 전쟁 중에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대목의 노래입니다. 윤진철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1: 한편을 바라보니 어떠한 늙은 군사 하나 덩치버섯으로 메고 그저운이 서서 우는 뒤 고당상 학발양진

0: 뻥이면 뻥이며 바람 불고
1: 제 하나 제 하나
0: 비교
1: 허이 쉬워

산사공 탄장에는 주역 소심이기면 저도다 방패창을 들어가

가장 큰 소리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잘 알려져 있는 정심정음을 비롯해서 절실하게 노래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참 자주 하시고, 그리고 당신도 늘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존경스러운 어른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역시나 이런 대목에서 그 진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진심이 유감없이 드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끝곡은 대금 시나위 준비했습니다. 마침 날씨가 좀 더워서 시원한 바람, 근데 에어컨은 아닌, 예, 자연풍이 필요한 시간대인 것 같은데, 대금 시나위, 대금 소리를 자연풍 삼아 시원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용석 명인의 대금 연주로 대금 시나위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면서 참 존경스러운 어른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역시나 이런 대목에서 그 진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진심이 유감없이 드러나는 것 같다.

0: 저희 오름새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우리 춤과 소리의 멋을 가까이에서 편하게 만나볼 수 있는 무대가 이어집니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의 2016 목요상설 가무악 6월 공연이 6월 11일과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명인홀에서 펼쳐지는데요. 먼저 6월 11일엔 전통의 향기 새로운 선율 2 무대가 관객들을 만납니다. 신민요 봄노래와 동해바다를 비롯해 가야금 삼중주, 중부살풀이, 입체창, 흥보가중, 제비노정기, 그리고 사물놀이 선방까지 춤과 소리, 기악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이어서 6월 18일엔 우리 춤의 깊이를 만나는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건춤과 진쇠춤, 살풀이춤, 태평무, 쌍소고 등 전통춤의 대표 작품들이 이어지고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는 점도 반가운데요. 전통 예술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세대를 잇는 우리 장단의 힘, 김덕숲의 사물놀이, 신명의 꽃과 함께 느껴보시기 바라겠고요. 예매 등 자세한 내용은 울주문화예술회관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우리 음악의 울림을 함께 만나는 특별한 무대가 전주에서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전주 기획공연 여민락 세종의 귀환이 6월 13일 토요일 오후 6시 전주 경기전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 전주문화재단이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무대로 세종대왕의 문화철학과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여민락의 의미를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낸 복합예술 공연입니다. 특히 문화재단이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무대로 세종대왕의 문화철학과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여민락의 의미를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낸 복합예술 공연입니다. 특히 국악과 서양 오케스트라가 함께 어우러지는 크로스오버 무대라는 점도 눈길을 끄는데요. 편종과 평경, 당피리, 대금, 해금, 아쟁 같은 전통 국악기의 깊은 울림 위에 풍성한 오케스트라 선율이 더해져 새로운 감각의 여민락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공연은 사계절의 흐름처럼 4개의 장으로 이어집니다. 1악장 봄에선 궁궐의 평화로운 기운을, 2악장 여름에선 가뭄 속 백성의 고통과 오늘날 기후위기의 메시지를 담아냈고요. 이어 3악장 가을에선 풍요와 흥, 신명의 분위기를 전하고 마지막 4악장 겨울에선 세종대왕의 여민, 위민 정신을 담아 깊은 울림으로 공연의 마무리를 장식합니다. 지휘엔 심상욱이 함께하고요. 전주시립국악단과 전주시립교향악단, 전주시립합창단, 전주시립극단을 비롯해 생황 김효영, 소리의 고준석, 정가 이희재와 구민지, 피아노 오환희 등 다양한 출연진들이 무대를 함께 꾸밉니다. 이야, 전통과 현대의 소리가 한 공간 안에 어우러지면서 더 특별한 감동을 전해줄 것 같은데요.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고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6시 전주 경기전, 세종대왕의 철학을 오늘의 음악으로 다시 만나는 시간, 여민락 세종의 귀환과 함께 깊은 울림의 무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주사를 여러 번 맞아본다고 주사바늘의 따끔함에 무뎌지진 않는 것처럼 수도 없이 반복해서 겪어도 매번 놀라게 되는 것들이 있죠.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 그리고 시간의 속도 역시 그런데요. 늘 그렇듯 주말이 가는 속도에 놀랐다가 그새 한 장 넘어간 달력 숫자에 더 화들짝 놀랐다면 벌써 올해 전반전이 끝나간다는 사실이 주사바늘처럼 따끔했던 거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다가올 여름 날씨도 적응 못한 주사바늘처럼 여전히 놀랍겠지만요. 주사의 따끔함을 견디듯 눈 딱 감고 놀라움을 지나치면 하루, 한 주, 한 달, 또 한 계절이 무탈히 흘러가지 않을까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감성 밴드 나봄과 스코농의 연주한 노래로 주사 들으면서 6월 1일 월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어느새 벌써 6월이 시작됐는데요. 매번 월요일이 돌아올 때마다 놀라

가까이 지나고 있다는 위기감과 함께 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이기도 하니까요. 올여름은 초입부터 기세가 만만치 않다고 해도 그래도 6월까지가 그나마 견딜 만한 거고요. 이제 7월과 8월은 더 더워질 테니까요. 자, 그래서 더더욱 6월 안에 올 상반기를 잘 마무리해야 다가올 휴가철을 마음 편히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6월이 시작되면 마음이 분주해지는 거겠죠. 이제 곧 월드컵도 시작될 텐데요. 축구 경기로 치면 전반전에 한 골이라도 더 넣고 마무리하자는 간절함이 지친 선수들을 끝까지 뛰게 하는 동력인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전반전을 마무리하기 전 마지막 작전 타임처럼 올해 상반기 계획을 재점검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2026년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라고 정해봤습니다. 올 초에 세웠던 크고 작은 계획들 한번 돌아보시면서 특히 상반기 안에 이것만큼은 꼭 마무리해보자 라는 다짐이나 새로운 계획도 있으면 함께 나눠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것을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살펴보게 하고 사진으로 남겨보게 했는데 제 마음만큼 사진을 찍는 학생은 없었습니다. 울릉도 특산물인 명이나물의 꽃을 처음 만나게 된 행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 꽃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이 맛있는 명이나물 꽃이 이렇게 생겼군요. 우리 1790님 덕분에 저도 이렇게 명이나물 꽃을 구경해보게 됩니다. 울릉도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너무 좋으셨죠? 네. 독도는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녀오셨겠죠? 귀한 사진 감사합니다. 0750님께서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김인솔님께서도 새로운 한 주, 새로운 달 6월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뭔가 오늘 6월 1일이니까요. 뭔가 더욱 새로운 그런 느낌이죠. 6월 1일인데다가 월요일이기까지 합니다. 바람바람님께서요. 퇴근 시동 부르릉 흘러나오는 가야금 소리에 노래 가사가 참 인상적이네요. 하하. 낮저 밤이인가요? 낮에는 몸져 눕고 밤에는 이게 뭔지. 열나는 환자가 너무 많아요. 만나 들으며 저는 출발 부릉부릉 해주셨네요. 그래요. 앞서 이

깜짝 놀랐네요. 아, 그러네요. 그래도 아직 반년 넘게 남았으니 정신 차리고 남은 달도 알차게 보내야겠어요. 6월의 첫날 만나와 함께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정말 말씀하시니까 주사바늘처럼 정신을 번쩍 또 차리게 됩니다. 삼승할부지님께서요. 보미님, 또 달에 한 달의 시간이 지나 새로운 달 6월에 인사드립니다. 햇빛이 눈이 부실 정도네요. 한결 가벼워진 옷차림이 눈에 띄는 거리에 스치는 바람은 이른 더위를 잊을 수 있게 기분 좋음을 선물해 주는군요. 봄과 여름의 경계에 1년 중 가장 쾌적한 날씨를 자랑하는 계절의 여왕 5월과 작별하고 6월을 맞이했죠. 정말 5월은 비가 와도 추워질 일도 없고 나들이를 즐기기에 좋은 시기였어요. 우리네 삶도 5월과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5월과 1년간 작별하는 것이 아쉽네요. 봄디님, 가는 세월이 아쉬워서 그냥 한번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습니다. 제 마음속

하나 뜨지 못한다. 이 저녁 그대 가슴에 종이배 하나라도 뜨는가? 그대 가슴에 야윈 가슴에 종이배 하나라도 뜨는가? 도종아님의 시 깊은 물이라는 시였는데요. 이 시 좋으시면 음악 붙인 노래 2부에 선곡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옵니다. 김재우의 노래로 흥흥.

김재우의 노래로 흥흥 듣고 왔습니다. 이번 한 주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도 있고요. 6월 5일 국악의 날 그리고 6월 6일 현충일까지 특별한 의미를 지닌 날들이 많은데요. 우리 맛있는 라디오도 평소와 살짝 다르게 구성되는 한 주가 될 예정입니다. 먼저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은요. 일부 코너의 순서를 바꿔서 수요일에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를 미리 만나고요. 보미자 씨와 함께하는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는 목요일에 만나볼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 국악의 날이잖아요. 그날은요. 국악의 날 기념 특별 생방으로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도란도란 우리 음악에 관한 이야기 나누면서요. 푸짐한 선물이 걸린 이벤트도 마련해 볼 예정이니까요. 이번 한 주 내내 만나와 함께 하시면요. 평소와 다른 특별함도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선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떠먹여드리는 퀴즈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도 문제와 보기 안에 힌트 한가득 담아서 정답을 거의 떠먹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손가락만 까딱해서 정답 보낼 준비하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퀴즈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연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죠.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제원 팜스에서 드리는 숙행보 한우 떡갈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한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는요. 특별한 공연 선물도 있는데요.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국립오페라단이 국내 초연으로 선보이는 피터 그라임스입니다. 오페라 피터 그라임스는 영국 작곡가 벤자민 브리튼의 대표작인데요. 외딴 어촌마을에서 발생한 소년의 죽음으로부터 한 개인을 둘러싼 오해와 소문이 어떻게 집단적 폭력으로 번져가는지를 날카롭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타이틀 노린 피터 그라임스 역에는 세계적인 테너 크리스토퍼 벤트리스와 김재석이 더블 캐스트로 함께하고요. 우리 만나가 끝난 뒤에 찾아오는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진행자시죠. 세계적인 바리톤 양준모 연세대 교수

선수도 피터에게 쓴 진실을 건네는 볼스트로드 선장 역으로 함께하는데요. 이 역할은 바리톤 이동환, 한예종 교수도 더블 캐스트로 함께합니다. 우리 만나 가족 여러분 초대하는 날짜는요.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 공연이고요. 장소는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인데요. 12만 원 상당의 S석 티켓을 세 분 추첨해서요. 1인 2매씩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공연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신청해 주세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 신청받고요. 당첨자는 다음 주 금요일 방송이 끝난 후에 만나 홈페이지와 개별 문자로 발표할게요. 자, 3033님께서요. 저의 2026년 전반전 계획은 열심히 살자입니다.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그럼요. 우리 3033님 열심히 멋지게 잘 사시는 모습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드들강님께서요. 6월의 첫날, 첫 월요일. 같이 해서 행복한 만나. 오늘은 더 행복함을 느껴봅니다. 주사 맞을 땐 고개 돌리고 눈 질끈 감는 버릇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 지금까지 같은 행동이 반복 유지됩니다. 그래도 만나와 같이 할 땐 미소 짓습니다. 해주셨네요. 저는요, 이 주사 맞을 때 특히 이렇게 체열할 때 있잖아요. 눈을 똑바로 뜨고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구경하는 네, 그런 습관이 있는데 저도 그게 아직까지 좀 유지가 되고 있네요. 자, 9249님께서요. 주말에 엄마께 다녀왔는데 밭에 감자꽃이 예쁘게 피어났어요. 담아와야지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 깜빡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요즘에 감자 정말 맛있죠. 네, 아유, 핵감자 정말 파근파근하니 맛있더라고요. 네. 자, 간나니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오셨죠? 5월도 고생 많으셨어요. 6월도 행복하시고 즐겁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고 우리 만나도 좋은 일들만 있길 바래요. 한여름이네요. 무척 더워요.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5월달에도 우리가 이렇게 벌써 더우면 어떡하지 했는데 6월에도 네, 더우면 더워야지 정말 덜하지 않죠.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해바라기님께서요. 안녕하세요. 보미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6월 1일 출석합니다. 보미님 보고 싶어가지고요. 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자, 1967님께서는요. 딸하고 옥신각신하고 기분이 안 좋았는데 보미님의 차분한 목소리 들으니 마음이 차분해지네요. 깊은 물이 못 돼요. 자책도 해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날도 있지요. 그쵸? 네, 이 깊은 물을 만들려면 조금씩도 도랑을 파내는 네,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청취자님들 문자가 만선이 되어 만나 인기배가 떴다고요. 해주셨어요. 아유, 정말 만선의 기쁨을 누리듯 여러분의 네, 사랑스러운 문자들에 제가 정말 배가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4878님께서요. 5월이 1년 중에 제일 바쁘고 정신없는 달이에요. 제일 아름다운 5월이 휘리릭 지나가버려서 항상 아쉬운 달이죠. 뛰어왔더니 땀삐질 숨차네요. 해주셨어요. 아유, 숨 좀 돌리시고요. 네, 좀 편안하게 네, 음악도 들으시고 이 시간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6924님께서요. 이럴 줄 알았었지만 벌써 6월이네요. 그렇죠. 이럴 줄 알았지만 새삼스럽게도 체감이 되죠. 한 골 넣고 후반전이 아니고 한 골 안 먹고 버티면서 다시 작전을 짜야겠네요. 한 달이 얼마나 긴데? 아직은 골 넣으러 올라갈 형편이 안 되네요. 그래도 호시탐탐 찬스를 노리며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후반전에 우리 또 골을 넣으려면 전반전도 네, 잘 보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전반전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2738님께서요. 도종아님의 시를 들으니 넓고 깊은 마음을 가져야 내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것도 담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넉넉한 사람이 되라는 뜻 같네요.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 시를 볼 때마다 참 내가 깊은 사람이 되어야 네, 또 큰

큰 어떤 복이, 네, 그렇게 또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먼저 돼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 늘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음악 한곡 듣고 와서 오늘의 떠먹기 만나볼게요. 올라의 연주한 노래입니다. 굿이야.

사 기근 들어 기근제 땅이 가물어 한제 물이 넘쳐 유제 충이 들어 병충제 농작물의 경제 혹제 상제 우제 박제 설제 인간으로부터 인제 관으로부터 관제 나라의 국제 전쟁이 일어 전제 하늘로부터 천재 지진이 일어 진제 불로 인한 화재 물이 들어 수재 바람 불어 풍재 대삼재 제쳐두고 우주 만물의 상재 횡재 이재 온갖 변제 신령님전 조상님전 양재하니 부디 소재하여 방제하여 주옵소서.

산사 기근 들어 기근제 땅이 감으로 한제 물이 넘쳐 유제 충이 들어 병충제 농작물의 경제 혹제 상제 우제 박제 설제 인간으로부터 인제 관으로부터 관제

세상 만사 온갖 주제를 퀴즈에 담아 누구라도 풀기 쉽게 내드립니다. 떠먹여 드리는 퀴즈. 오늘은 역사 용어 하나를 맞춰주세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면 특히나 잦은 외침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진 순간이 많았었죠. 하지만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이것이 조직돼 빛나는 활약을 했는데요. 이것은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군대 또는 그 군대의 병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특히 임진왜란 때와 을밀사변 이후 그리고 1910년 국권 피탈을 전후해서 이것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죠. 자발적으로 의로운 싸움에 나선 의로운 병사들을 부르는 이름, 다음 중 무엇일까요? 자, 오늘도 떠먹여드리는 보기 나갑니다. 1번 빈병, 2번 꾀병, 3번 의병, 4번 심리도 못 가서 발병.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실 동안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자, 힌트곡으로 드립니다. 루트머지의 연주와 노래로 새야새야.

5493님 정답 주셨고요. 4370님께서 정답 주시면서 참 훌륭했지요, 이분들.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우, 정말이에요. 바람바람님께서요. 오늘 이분들의 날이래요. 아침에 곽씨 부인 때 땡땡 곽재우 장군이 답이었는데. 이거 굉장한 힌트 아닙니까, 여러분? 네. 자, 4878님께서요. 우리 선조님들 현명하고 용기 있으신 분들이에요. 해주셨고요.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날 버리고 떠나님 발병나요. 해주셨네요. 네. 자, 그리고 3033님도 정답 주셨습니다. 8397님 떠먹여주는 내용이라고 네, 하시면서 정답 주셨고요. 8613님께서 나라가 어려울 때 스스로 일어나 싸워주신 분들 그 용기와 희생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겠죠. 고맙습니다 해주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언제나 네, 이 감사한 마음 안고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0511님께서 정답과 함께 6월이라니 에어컨 기사 우리 딸 사위 땀으로 일해야겠네요. 건강 걱정돼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유 그래요. 우리 진짜 따님분하고 사위분 가끔씩 우리 좀 맛있는 거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해서 정답도 잘 보내주셨고요. 룰루랄라님께서요. 힌트 노래 들으니 녹두장군 전봉주님이 떠올라요라고 하시면서 또 정답 잘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이것의 날이기도 하죠. 이것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1번 빈병, 2번 꾀병, 3번 의병, 4번 십리도 못 가서 발병 중에 무엇일지 여러분의 정답 또는 센스 있는 오답 조금 더 받아볼게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보내주실 동안 힌트곡 한곡더 듣고 올 텐데요. 대놓고 알려드리는 힌트곡입니다. 땡땡장 황병학의 노래 들으실 텐데요. 문진호의 노래, 김주리의 해금, 한충운의 대금과 소금 연주입니다.

임진왜란부터 대한제국기, 그리고 독립운동과 현대까지 이어진 의병의 발자취를 전시와 기록, 체험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 공간으로 올해 3월에 처음 개관했는데요.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6월 첫날부터 낮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았지만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밤이 되면 남해안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새벽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제주와 남해안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33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이 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아침에는 서울 19도, 대구 20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인천과 춘천 32도, 전주 31도, 부산 24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이 나라면 나라를 위해 몸바치는 일을 할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6월이 시작되는 첫날 의미 있게 맞이합니다. 해주셨고요. 8318님께서요. 6월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보내야겠어요. 우리 집의 의병은 저예요. 힘든 시기에 의병처럼 가정을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9249님께서요.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위에 있는 많은 이들은 피난 가기 바빴고 민초들이 더욱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을 썼던 것 같아요. 오늘의 의병의 날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나라를 지킨 이름 없는 영웅들을 잊지 말고 감사한 마음 가지면서 살아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그래요.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2부에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그리고 2026년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를 주제로도 여러분의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1부 끝곡 임규익의 노래로 의병아리랑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평범한 이웃도 영웅으로 만드는 마법의 이름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고단한 밤에도, 태극전사들의 굵은 땀방울에도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감동의 이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슬플 때면 기꺼이 어깨동무를 하고, 기쁠 때면 제일처럼 함께 웃으며

만나는 시간.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월요일엔 월드뉴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2026년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를 주제로도 여러분의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주세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덩덕궁 앱 사연 쓰기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085님께서요. 벌써 6월이라니 시간 참 빠르네요. 이러다가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 되고 2027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저의 올 상반기 계획은요. 불필요한 짐들을 다 정리하자였어요. 안 쓰는 물건은 나눔하거나 버리고 제 몸에 불필요한 살들도 다 버리고 싶었는데 짐 정리든 몸매 관리든 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똑같이 불필요한 거 버리는데 물건 버리는 건 비교적 쉬운데 살 버리는 건 저도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참 미스테리합니다. 이거 참 어려워요. 그렇죠? 5558님께서요. 날씨가 오늘도 많이 덥네요. 빈병에다 물 한가득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해주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수분 보충하시는 거 정말 중요해요. 자, 그리고 9249님께서요. 6월의 시작. 아직 상반기도 지나지 않았으니 하지 못한 일들을 마무리해야겠어요. 매년 새해가 되면 일담한 책들 완독을 해야지 하는데 잘 실천하고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서점에 가서 새로운 책을 집으로 데려오기보다는 집에 있는 책들을 읽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이 집에 있는 책들 먼저 읽어야 하는데 참 저도 그냥 일단 재미있어 보이는 책이 있으면 장바구니에 담고 이 사모으는 것에 취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집에 있는 책들 읽기 시작하면 한 몇 년 동안은 책 구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아주 구이사군이 잘하고 계시네요. 자, 6470님께서요. 어느덧 6월이네요. 저는 여름

목표라고 하셨는지 다이어트 자체가 거대한 거겠죠? 아유, 그래요. 저도 진짜 잘안 됩니다. 룰루랄라님께서요. 이제 26년에 적응하고 시작하는 느낌인데 벌써 6월이라뇨. 그래요. 이렇게 룰루랄라님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 천천히 느긋하게 걸음걸이 나만의 속도가 조금 늦으신 분들도 계시죠. 김인설님께서요. 저의 2026년 계획은요. 항상 만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해주셨네요. 아유, 정말 다정한 계획입니다. 가나니님께서요. 오늘도 맛있는 라디오 들으며 저녁 맛있게 잘 먹을게요. 저 먼저 먹어서 죄송해요. 사랑해요. 해주셨어요. 아유, 괜찮습니다. 맛있게 맛있게 드세요. 승승장구님께서요, 오늘 의병의 날이네요. 나라를 위해 평범한 백성들이 나섰으니 대단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우리 역사책에서 보니까 굉장히 멀게만 느껴지지만요. 사실 우리 삶에 대입해보면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분연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쵸? 정말 대단한 삶이었던 거죠. 그쵸? 그 마음들, 그 진짜 대단하셨던 그 하나하나의 어떤 열정들,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기려야겠습니다. 1319님께서요, 전반 후반 다를 게 있나요? 그냥 현재에 충실하면 되지요. 흐르는 대로 하시면서, 네. 이 1319님 댁 앞에 핀 작야 꽃이지요. 네, 아유, 너무나 예쁩니다. 늘 봐도 예쁘네요. 자, 그리고 579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참여해 봅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자, 그럼 음악 듣고 와서 세상

이라는 이른바 구구이용 문화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장시간 노동에 지친 사무직과 생산직 근로자들이 자연 속에서 일하는 목장 생활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목장주는 목장 근무 경험이 있는 1980년대생 부부를 채용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상 월드뉴스 김보미였습니다.

쿠각과 오해인의 연주한 노래로 일렁이는구나 승승장구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승승장구님께서요. 앞서 들으신 곡 깊은 물 울림이 있는 노래네요. 좋은 곡 잘 들었습니다 하시면서 남겨주셨고요. 삼승할부지님도 저는 상반기 끝나기 전에 건강이 회복되길 빌면서 노력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현의 깊은 물 노래 들으면서 오늘 저녁도 즐겁게 마음을 정리하고 있어요 하셨어요. 6759님 몇 달째 하천변 걸으며 들꽃 보는 게 재미였는데 하천변 정비로 들꽃들 말끔하게 배불었다고 아쉽지만 네 해충들 기승 부릴 걸 대비했으니 위안 삼으면서 오늘도 하천 걸으신다고 문자 주셨네요. 자 8397님께서요. 비상계엄 막

0: 구례에서 태어난 박봉술 명창은 어려서는 소년 명창으로 유명했지만 너무 소리를 열심히 한 나머지 목이 상하고 맙니다. 하지만 부단한 노력 끝에 많은 소리꾼들이 공력으로는 박봉술을 따를 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명창이 되죠. 박봉술 명창의 뒤를 잇고 있는 제자 김일구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은 동편제, 서편제 이렇게 이제 갈라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동편제가 최고다, 서편제가 최고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서편제가 아무리 좋아도 어느 부분 안 좋은 데가 있어. 근데 동편제를 들으면 똑같은 노래를 가사를 들어봤는데 이쪽 소리가 훨씬 듣기가 좋아. 다 음악이라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박봉술 선생님은 양편을 다 고로 섭렵을 하셨어요. 형님한테 배우고 나서 조금 궤도에 올라가니까 송방갑 선생님을 찾아가서 다시 이제 진짜로 스승을 뵙고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 옆에서 코치를 많이 하신 분이 형님이셨는데 형님의 말씀을 듣고 득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배에서 나오는 통성이라는 음을 써야 된다.

0: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6월이 되면 세상은 조금 더 다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담장엔 장미가 피어나고 산과 들에는 찔레꽃 향기가 번지고 초록 잎들은 바람에도 마음을 흔들어 놓는데요. 나태주 시인은 6월에라는 시에서 말없이 바라보아 주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따뜻해지는 계절, 모두 푸른 6월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바리톤 박수길이 부른 6월 나비, 소프라노 이미경이 부른 6월 애가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오규원 시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에서 뽑았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잎은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박춘근 씨, 신동일 작곡 사랑이 미친 걸까? 소프라노 최우영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유승옥 씨, 홍재근 작곡 아빠와 함께 부르는 노래 김초와 어린이와 바리톤 김치영이 같이 부릅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우조우락 바람은 지동치듯 불고입니다. 윤선의 노래 정소희의 대금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과학당 송현민입니다. 오늘이 6월 1일 월요일인데요. 지난 5월을 돌아볼 때 화제 공연이 있어서 FM과학당과 함께 오늘과 내일 만나볼 예정입니다. 지난 5월 3일 국립과학원 우면당에 오른 공연 실황입니다. 가야금 연주자 김일륜이 선보인 황병기 가야금 창작곡 한쌈 열다섯 실황인데요. 그 제목처럼 한 무대에서 약 3시간에 걸쳐서 황병기 명인이 작곡한 15곡의 가야금 독주곡을 선보인 시간이었습니다. 이 무대의 주인공인 김일륜은 전주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거쳐서 이화여대에서 석사와 음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국립국악원과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국악관현악을 비롯하여 실내악과 여러 협연 무대들을 두루 경험했는데요. 또 연주자로서도 산조 여섯 바탕을 완주하고 특히 세산조, 경드름산조, 가야송 등 박보문의 가야금 작품을 초연하면서 작곡가와 연주자가 함께 새로운 레퍼토리를 개척한 대표적인 사례와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시절에 활동했던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파일베리 작곡한 캐논을 가야금 3중주로 편곡하여 선보였던 서울세울 가야금 3중주단의 멤버로도 활약했습니다. 이후 숙명여자대학교에 재직하면서 숙명가야금연주단을 창단했고요. 또 중앙대학교에 부임한 후로는 중앙가야스트라 예술감독으로 활동하면서 창작음악을 위한 여러 가야금 앙상블의 계보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무대에서는 특별히 또 독주자로 오랜만에 무대 위에 올라서 황병기의 작품 세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가락으로. 이 악장은 시계 소리를 연상시키는 4분의 4박자의 서양풍의 아름다운 선율로 진행되고요. 3악장에서는 그러면 시계탑 듣겠습니다. 김일륜의 가야금, 김웅식의 장구 연주가 함께합니다.

에서는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가락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시계탑 듣겠습니다. 김일륜의 가야금, 김웅식의 장구 연주가 함께합니다.

황병기 작곡의 달아 높이 곰, 김일륜의 가야금, 김웅식의 장구 연주로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황병기 명인의 대표작 중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1994년 작품 밤의 소리입니다. 동경 하라주쿠 라포레 뮤지엄 홀에서 초연이 되었는데요. 이 곡은 성제수간도라는 동양화로부터 악상을 얻어서 작곡했습니다. 그 그림의 내용을 본다면은 숲속에 사는 어느 남자가 달빛 아래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살인문 쪽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풍경이 펼쳐져 있는데요. 하지만 찾아오는 이는 없고

들어봤고요. 김일륜의 가야금, 김웅식의 장구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가야금 소리에도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만은 또 한편으로 황병기의 창작곡들을 들으실 때 여러 장구 연주와 그 주법도 세밀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전에는 황병기 명인이 용인대 교수였던 김정수 장구 연주자와 함께 활동을 하면서 여러 주법들을 개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한 점에 있어서 가야금 소리를 잘 받쳐주는 다양한 음영의 장구 소리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FM과학당의 마지막 곡입니다. 황병기가 1979년에 작곡한 전설이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총 5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중 1악장인 그리움만 들을 텐데요. 전설의 나라로 도입되는 서곡풍을 갖고 있어서 그 가락이 아득히 밀려오는 어떤 기억과 또 신비롭고 아름답게 들리기도 합니다. 황병기가 작곡한 전설 그중에 그리움이라는 부제가 붙은 1악장만 듣겠습니다. 김일륜의 가야금, 김웅식의 장구 연주가 함께합니다.

3구 연주였습니다. FM과학당 오늘과 내일은 지난 5월 3일 국립고학원 우면당에 오른 가야금 연주자 김일륜의 황병기 가야금 창작곡 한쌈 열다섯 공연 실황과 함께합니다. 내일도 역시 황병기의 주옥같은 작품들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면서 FM과학당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학원 우면당에 오른 가야금 연주자 김일륜의 황병기 가야금 창작곡 한쌈 열다섯 공연 실황과 함께합니다. 내일도 역시 황병기의 주옥같은 작품들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면서 FM과학당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뒤편엔 안산이라는 나지막한 산이 있습니다. 그 산자락에 있는 봉원사에서는 매년 현충일에 호국영령을 위한 영산제가 봉행됩니다. 영산제는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설한 가르침,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범패와 작법으로 구현해낸 불교의식입니다. 생명존중의 정신 위에 화려하면서도 장중함을 함께 담은 영산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기도 한데요. 평생 한 길을 걸어온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과 함께합니다.

여기 큰 댁에 오면은 그 사촌 형님이 계셨는데 그 형님이 좀 많이 도움을 주시고 또 할아버님이 이제 여기 계셨는데 할아버님께서 당시에 그 봉헌사에 이만봉 스님이라고 하는 그 어른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이 나중에는 이제 국가무형문화재 48호 단청장으로다가 보유자가 되신 그런 어른 스님인데 같이 이제 인연을 맺어서 그렇게 하다가 제가 62년도 2월 19일 날 이제 이 절에를 이렇게 발을 들여놓은 겁니다. 입산을 한 겁니다. 요 앞에 종무소 앞에 보면은 느티나무가 한 500년 된 느티나무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누워있는데 제가 그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때 이제 여기 오면은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놀고 그러면은 노스님들이 야단을 치지 않으시고, 예, 아가야, 거기서

원래 봉헌사에서는 그 의식을 하는 스님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럼 그때는 염불을 어디서 많이 했냐면 백년사라고 하는 절에 어장 스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스님들이 염불을 할지 모르는 스님들은 써주질 않았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큰 절에서 제를 하게 되면은 이절 저절 해가지고 그 절에 모든 스님들을 이렇게 모셨는데 어장 스님들을 모셨는데 봉헌사에 대중이 많고 그러니까 안 모실 수는 없고 모시긴 했는데 와서 염불을 하나도 못하고 나중에 이제 보시만 이제 제가 끝나고 나면 보시만 이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오시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많이 느끼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월하라고 하는 그 스님이 이제 봉헌사에 계실 때 그 스님께서 이제 백년사에 가셔서 그 범패를 배워가지고 여기를 오셔서 우리 봉헌사에로 오셔서 이제 운파 스님이라든지 또는 그 당시에 화담 스님, 덕산 스님, 일파 스님, 영월 스님, 뭐 송암 스님, 이제 벽해 스님 이런 아주 그 당대에 아주

여러분들이 같이 많이 배워가지고 그것을 이제 큰 제를 들어도 다른 절에서 스님들을 초빙을 하지 않아도 그 스님들이 무슨 연불도 할 수가 있고 바라도 칠 수가 있고 나비 춤도 할 수가 있고 또 벚꽃 춤도 할 수가 있고 이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모든 의식을 이제 봉헌사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자꾸 흐르고 그러니까 그때 그 스님 애들이 다른 절에 있는 스님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고 하니까 그분들이 여기 이제 못 가르치고 하니까 그 후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 연불을 배우게 됐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어른 스님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와서 절에 들어와서 이제 제가 있다 보니까 네, 사실은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생소해가지고 그 듣고도 배워야 되고 이제 책을 이제 조그마한 천수경에 이제 조그만 책을 주시면서 이거를 외우라 하는데 사실 그게 전혀 머릿속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법당에서 이제 바라춤도 추고 뭐 나비춤도 추고 뭐 피리도 불고 굉장히 그 정신없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당시 그 전에는 그런 것을 어디서 본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정월달 같은 때는 요즘은 이제 지심 밝기도 하고 뭐 국악이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지금 각 지역대로 특수한 그 의식들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그런 거를 전혀 몰랐을 때예요.

이제 조그마한 천수경에 이렇게 조그만 책을 주시면서 이거를 외우라 하는데 사실 그게 전혀 머릿속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법당에서 이제 바라춤도 추고 뭐 나비춤도 추고 뭐 피리도 불고 굉장히 그 정신없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당시 그 전에는 그런 것을 어디서 본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정월달 같은 때는 요즘은 이제 지심 밝기도 하고 뭐 국악이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지금 각 지역대로 특수한 그 의식들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그런 거를 전혀 몰랐을 때예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막 태평소 불고 북을 치고 소라를 불고 제금을 치면서 그 스님들이 그거 하는 걸 보니까는 굉장히 그 아주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제가 사는 요사채에 후에 여섯 명의 이제 그 삼위 스님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정말 행자로서 그 당시에 이제 정말 행자로서 이제 배우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운파 스님한테 그게 너무 좋으니까는 자꾸 하나씩 배우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군대를 나가기 전까지 예, 그러니까 69년도에 제가 군대를 나갔는데요. 군대를 나가기 전까지 그 스님한테 이제 의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상주공공 그다음에 이제 곧 두 번째로 이제 그 높은 갑배 예, 거기까지 이제 이렇게 배우고 영산을 좀 하다가 제가 이제 군대를 나가게 된 거죠.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천년의 세월 동안 면면이 전생되어온 귀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보급하는 데 평생을 바친 이룬 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배울 때는 요즘 같이 이렇게 하질 않았고요. 그때는 이제 그 운파 스님 댁에 그 요사체 거기 이제 방에서 그때는 일곱 명이 이렇게 뺑 둘러 앉아서 이제 장판으로 된 방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뺑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그 가르쳐 주시는 스님의 입 모양을 이제 저희가 그대로 이제 보고서 오 하면 오 하고 이 하면 이 하고 이렇게 해서 소리를 이제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계속 질러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목이 아프지 않습니까? 목이 아프면은 크게 끓이고 이제 막 기침을 하고 이러면은 그때 이렇게 이제 얼굴을 보세요. 표정을 보시고 나서는 이 조끼 주머니에서 옛날에 양의 푸대 있죠. 양의 푸대는 밀가루 푸대 같은 거. 그 누런 종이로다 된 거. 거기에다가 그 호렴 있잖아요. 이제 그 염전에서 이제 가져온 그 호렴이 그때는 개어기보다가 시커먼 때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깨끗한 게 아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거무지고 소금이 해야 되는데, 좀 그 바닷물, 그 이제 진흙 같은 거, 개역 같은 게 있어서 좀 푸둥둥해요. 근데 그거를 노추발에다가 이렇게 소금을 두시고 이 다듬이 빵맹이 있잖아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이렇게 다듬이질 하던 거. 그거 뒤로다가 이렇게 해서 그걸 빠가지고는 그걸 스님께서 이제 빠셔서 양의 종이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놓아가지고는 꼭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면서 당신이 목이 칼칼하든지 이제 배우는 사람들이 쩔쩔 매고 그러면 손 벌려 보라 그래서 그거를 조금씩 주시고 입안에다 이제 누라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제일 어렸을 때인데 운파

스님한테 배울 때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을 때인데 스님은 이렇게 손에서 죽은 그거를 입에다 틀어놓으라고 그러는데 입에다 두면 짜잖아요. 그 지금 같으면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집어넣었을 텐데 그때는 너무 어리고 하니까는 스님 짱거를 내주시냐고 이러면서 이제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그렇게 해서 목을 가라앉혀야 된단다.

0: 그러니까 손 모양을 계속 이렇게 해 주시면서 요대로 습관을 들여라. 그럼 소리를 덜 잊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께서 여기 사시면서도 해소병이 있으셔가지고 정말 그 기침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힘들어 하시면서도 후학들에게 일러주시면서 꼭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너희들이 지금은 이거 배우기가 힘들어도 앞으로 2, 30년만 지나면은 자가용을 갖고 와서 너희들한테 제를 해주세요 스님 그러고 모시러 온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저희는 상상도 못할 때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 30년 후에 정말 많은 절에서 스님들 초청이 와요. 스님들 초청이 오는데 그 저희가 염불을 많이 하는 걸 갖다가 그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걸 너희가 후학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부처님한테 죄를 짓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그때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많이 와서 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그러니까 어떨 때 힘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염불을 지금도 이제 두 군데 다니면서 이제 뭐 한 군데서는 한 20대분 되고 또 한 군데서는 30명이 넘게 이렇게 스님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 힘들 때가 있지만은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옛날에 그렇게 몸이 정말 힘드셔서 그 해소병 때문에 고생을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일러주시면서 이것을 후학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은 네가 죄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빚으로 남는다고 하는데 내가 이거를 못 참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이렇게 잘 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 지침걸 정, 이침걸 정, 나무인심봉청 시방 3세 부처님과 84,000 큰 법보와
0: 이제 스님들이 자꾸 연세는 드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이해구 선생님께서 또 성경님 그 선생님하고 두 분이 여기를 오셨어요. 보원사회로 오셔서 그때 이제 그 한만영 교수라고 이해구 선생님 제자가 되시는 분인데 그 한만영 교수님이 여기를 오셔서 당신이 절에서 쓰는 염불을 범패라고 하는 거를 이 조사를 하러 왔는데 여기에 대한 거를 갖다가 좀 일러 달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구슬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운파 스님, 뭐 송암 스님, 여기 화담 스님, 뭐 벽회 스님 이렇게 여러 어른들한테 그런 거를 다 이제

공사를 하러 왔는데 여기에 대한 거를 갖다가 좀 일러 달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구슬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운파 스님, 뭐 송암 스님, 여기 화담 스님, 뭐 벽회 스님 이렇게 여러 어른들한테 그런 거를 다 이제 구슬로다가 이제 해가지고 그 해가지고 이제 가셨어요. 가셨는데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녹음 테이프에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수록을 하셨어요. 그때 거기서 이제 뭐 소리는 소리대로 이제 바라, 추, 뭐 작법은 작법대로 이런 거서 다 이제 해가지고 그것을 수록을 하고 나니까 스님들끼리도 서로 만나는데 어느 스님은 헛소리가 잘 되고 어느 스님은 안차비 소리가 잘 되고 또 어느 스님은 짓소리가 잘 되고 어느 스님은 또 바라가 잘 되고 막 이런 게 다 각각 다르다 보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같이 우리가 모여서 하나를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옥천범음회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우매를 이제 설립을 했는데, 그럼 왜 옥천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 범음회 앞에다 그걸 붙였느냐 하면은, 진감선사께서 804년에 당나라의 세공사로 다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범패를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820년인가 그때 15년인가 얼마를 공부를 하시고 우리나라에 오셔서 지금의 이제 쌍계사죠. 그 당시 거기에 이제 거기에다가 절을 지시고 그절 이름을 옥천사라고 이제 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충북에 있는 옥천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기는 구소록자에다 샘천자를 쓰는 거예요. 옥천 범음에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절을 만들어 가지고 옥천사다 이래서 거기서 진감선사께서 이제 범패를 일러주셨다는 것이 거기 탑 비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그 모임을 갖던 스님들께서 옥천 그 범음 이제 옥천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연유가 됐으니까 진감선사로부터 이제 연유가 됐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쓰자 해가지고는 여기서 이제 옥천 범음을 하게 된 거죠.

제가 군대 갔다가 이제 제대를 했는데 군대에서 굉장히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군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기수에서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을 7명을 차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265명 중에서 7명을 차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특혜가 있느냐?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해군 제대한 선배들이 타고 있는 코리안 나인이라고 하는 외국 외항선 거기 승선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그 갑판사관께서는 이제 저를 추천을 해주면서 일 잘했으니까 너는 이거 타라.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달러가 1불에 300원씩 할 때입니다. 그때는 달러가 1불에. 그거를 1년에 2주 휴가를 주면서 한 달에 달러를 300불을 준다. 그러니까 그걸 해라. 이제 그걸 타라. 그러고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거기서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면 은사 스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다고. 그래서 여기를 들어와서 인사를 제가 드렸어요. 예, 은사 스님께 이제 휴가를 이제 제대 휴가를 이렇게 왔습니다, 스님. 그랬더니 저희 의사 스님이 이제 충청남도 당진 분인데 그 애썼구먼.

이렇게 좋은 자리니까는 하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 글쎄 그것도 좋긴 한데 이게 배운 게 너무 아깝다는 거야 당신은. 그래서 다시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갑판사관한테 절에서 온 거는 모르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 외항선 타는 거를 취소할 테니까 저는 거의 안 타니까 사관님께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으로다가 추천을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대증을 받고 딱 오면서 여길 오면서 이제 그 삭발을 하고 딱 들어와서 예비군 옷을 입고 이제 큰 절을 삼.

제가 군대 갔다가 72년도에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해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73년도 11월 5일 날 그 68년대 조사한 걸 가지고 무대 종목으로다가 이제 그 범패가 이제 중요 무형 문화재 50호로다가 지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때 거기에 이제 운공 스님, 벽응 스님, 송암 스님 이제 세 분이 범패의 보유자로다가 지정이 되신 거예요, 이제. 범패 보유자로다 지정이 되시고 무대 종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개인이 전수생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송암 스님께서는 송암 스님께서는 이제 구혜 스님을 이제 전수생으로 삼고 또 벽응 스님께서는 그 이석원이라고 하는 이제 그 스님을 이제 전수생으로 삼고 근데 김운공 스님은 당신이 소리를 가리켰던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동네 왔다 갔다 하시고 당신 또 연보를 하시고 이제 계속 뭐 그분은 열반 하시기까지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3회 옥천 보험회를 이제 다 무사히 이제 수료식을 하고 그러니까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만이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혜 스님도 있고 송강 스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스님들을 같이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운파신님께서 살아 계셨으면은 그 스님이 정말 참 좋았을 텐데 제가 69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70년도에 3월 달에 열반을 하신 거예요. 예, 그 해소병이 있으신 그 스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송암 스님이 여기 봉헌사에서는 이제 대표로 계시는 거고. 그리고 또 벽해 스님도 그 해에 또 이제 돌아가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떠나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이름을 놓아가지고 이제 벽옹 스님, 운공 스님, 또 송암 스님 이분 세 분들이 이제 이렇게 조남을 놓고 실질적인 공부는 이제 전수생들이 이제 공부를 가르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참 많이 그 이어져서 한 10회 정도, 그게 매년 한 번씩 하다 보니까 한 10회 정도를 하고 나서 이제 그 학교 명칭이 옥천범음회에서 옥천범음 대학으로 이제 그게 93년인가 94년도.

영산제 그 학술 세미나를 1회를 2003년도에 이제 했어요. 근데 그때 님하고 지금 이제 동국대학교 강의 나가시는 이제 김보편 스님하고 두 스님을 나가 모셔서 이제 그 이제 스님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걸 좀 할 테니까 이제 초청하는 이제 교수님들 거마비도 드려야 되고 또 이거 책으로 만들어서 이거 배포를 하려면 인쇄비도 들어가야 되고 재본비도 들어가야 되니까 무례한이니까 내가 모든 책임을 질 테니까는 돈 걱정하지 말고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국내외 이제 간단하게 이제 몇몇 교수님들을 모시고 해가지고는 이제 그거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영산제 그 학술 세미나를 1회 그 학술 세미나를 했어요. 이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도 역시 돈을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 문예 지능 기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길 들어가서 보니까 그걸 좀 할 테니까 이제 초청하는 이제 교수님들 거마비도 드려야 되고 또 이거 책으로 만들어서 이거 배포를 하려면 인쇄비도 들어가야 되고 재본비도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그 사중에서 좀 돈 좀 주시고 영사지 보존해서 돈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했더니 자꾸 일 벌리지 말라고 그 이런 스님은 왜 이렇게 일을 많이 벌리시느냐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에서 아 그럼 알았습니다 그만두십시오 그래 놓고는 제 개인 돈도 내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돈 좀 걷어가지고 이제 1회 그 학술 세미나를 했어요. 이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도 역시 돈을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 문예 지능 기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길 들어가서 보니까 학술 세미나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지원을 해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병호 교수님 중앙대학교에 또 홍윤식 교수님 한양대 권호성 교수님 이런 분들 이제 저 국민대 무슨 연대 고대 무슨 동국대 이런 데서 교수님들이 이제 이름 있는 교수들 국악과 교수들을 이제 초빙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때 정병호 교수님 중앙대학교에 또 홍윤식 교수님 한양대 권호성 교수님 이런 분들 이제 해가지고는 참 모셔가지고 그런지 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그때 그 자꾸 벌리지 말라고 했던 분들이 아 이게 이렇게 이게 훌륭하고 좋은 건지를 나는 몰랐어. 그래서 그 이룬 스님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정식으로 이제 잘못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거를 자꾸 이제 그 성장을 시키다 보니까 2007년도에 이렇게 이제 제가 그 보니까는 이 학점 운영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불교에 대한 거를 이제 와서 저한테 와서 이제 의식도 조금 하고 바라도 이제 조금 하고 뭐 작법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게 7년 만인가 하여튼 그 통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논문을 가지고 한 3주 전에 여기를 다녀갔습니다. 지금 다녀가서 스님께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잘 이제 이렇게 받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이걸 받았으니까 좀 많이 활용을 해서 많이 이제 이렇게 좀 그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길이 부처님 저 그 보은하는 길이다. 그리고 얘기를 해서 지난번에 이제 다녀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듯 범패를 전승하고 널리 알려온 이룬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스님께서 그 제가 좀 밖으로 나가야 되냐 여기 있어야 되냐 할 때 은사스님께서 잘 저를 잡아주셔서 저는 여기 들어왔을 때 범패를 꼭 해야 되겠다. 무슨 내가 이 세상 나왔다가 사는 게 뭔가 이렇게 답답해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우리 할아버지 손에 이렇게 이제 절에 가면은 공부도 시켜주고 이제 밥도 배불리 먹고 그렇게 하니까 절에 가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지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왔거든요. 왔는데 그 당시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이제 하라 그러니까는 공부를 이제 정말 전심전력을 다 해서 했는데 제가 뿌듯한 거는 잘 배워가지고 우리 은사스님께서 그 제가 좀 밖으로 나가야 되냐 여기 있어야 되냐 할 때 은사스님께서 잘 저를 잡아주셔서 더 거기다 보충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막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고마우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우리 애엄마가 밥만 먹으면 절에 간다 그래서 절에서 뭘 하길래 도대체 맨날 절에 간다 그러냐 이러고선 절에 갈 때마다 자기가 굉장히 싫어했다는 거예요. 싫어했는데 그날 자기 엄마가 49제를 거기서 지내는데 스님의 연보 소리를 듣고는 자기가 정말 굉장히 참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의 이 연보 소리가 이렇게 좋은 줄을 몰랐다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우리 애어몸을 절에 가서 뭘 하든 말든 자기는 정말 이제 절에 간다라고 하면은 아무 말 안 하고 잘 보내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 색시되는 보살이 그거 봐 내가 뭘 알았어 그래가면서 자기 엄마 그 돌아가시고 나서 49제 때 이제 스님이 연보하러 오시는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을 이제 한번 좀 잘 연보하는 걸 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우리가 수행하듯이 연불도 하나의 그 선입니다. 얼른 얘기하면은. 그래서 공부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나오셔서 처음 접하는 이 범패가 그렇게 배우기가 녹록한 게 아닙니다. 하시기가 어렵고 또 배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안 하면은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그것을 60년을 넘게 범패를 했어도 아직도 제장에서 못 써먹었던 연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연불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양쪽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들어서는 순간 공기부터 달라지는 동네 산책로. 늦은 밤 퇴근할 때 창밖으로 펼쳐지는 야경이 너무 예쁜 도로.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만나는 멋진 길이 있으십니까? 나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바라보고 굳어있던 표정도 부드럽게 풀리고 아 좋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그런 멋진 길이 있다면 그것 또한 행운일 거예요. 이곳저곳 오가는 동안 마주치는 나만의 멋진 길, 그 길의 풍경을 떠올리며 시작해보려 합니다.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또 힘든 일들 많이 나눠주세요. 자, 월요일 월간 그 남자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솔로몬 씨 나오시는 날이죠. 예, 이솔로몬 씨에게 라이브 선물 받고 싶은 분들은 말머리 내 노래 달고 사연 보내주십시오. 자, 2부 K클래식 한 장 통해서 오늘의 국악 같이 감상하실 거고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고 유튜브에서 국악 FM 검색해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솔로몬 씨 빨리 모시죠. 에, 이 뭐야, 사자 보이스 노래구나. 소다팝.

여전히 그 아주 예쁘고 고운 법칙이 유효하니까요. 좋은 일들 또 힘든 일들 많이 나눠주세요. 자, 월요일 월간 그 남자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솔로몬 씨 나오시는 날이죠. 예, 이솔로몬 씨에게 라이브 선물 받고 싶은 분들은 말머리 내 노래 달고 사연 보내주십시오. 자, 2부 K클래식 한 장 통해서 오늘의 국악 같이 감상하실 거고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고 유튜브에서 국악 FM 검색해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솔로몬 씨 빨리 모시죠. 에, 이 뭐야, 사자 보이스 노래구나. 소다팝.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0: 그 남자의 음악, 그 남자의 색깔, 월간 그 남자. 대학 축제 섭외 영순위 가수로 뽑힌 남자, 가수 이솔로몬 씨,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이솔로몬입니다.
0: 오랜만입니다.
1: 벌써 한 달 만이네요.
0: 벌써 한 달. 근데 네. 이게 뭐야? 설문조사 결과를 봤는데요.
1: 예.
0: 대학 축제 섭외 영순위 스타에서 무려 1위. 이거 아세요? 이 소식 들으셨어요?
1: 상당히 잘못된 것 같은데요.
0: 어, 왜요?
1: 아, 이게 뭐 데이터는 그런데 네. 실제가 그렇지 않으니까.
0: 아니에요. 여기 지금 네. 누구누구보다 높다고 막 작가님이 써주셨는데 내가 다 모르는 팀이어가지고 뭐 말을 이거 한 팀은 알겠어. 야, 뭐. 이거 요즘 소주가의 성류
1: 아 그쵸 그쵸
0: 안 나오면 쳐 들어간다. 네. 그 팀 아일릿보다도 높다고 나와 있는데
1: 아 이 실제가 아니라 가지고 이거 괴리감이 느껴서 전 이거를 보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0: 그 대학 축제는 좀 가셨어요? 올 봄에?
1: 아니요, 저 한 번도 못 갔는데.
0: 뭐야 어디서?
1: 이게 뭐 투표는 좀 다른 것 같고 뭐 회사에서 열심히 좀 일을 해야 되는데
0: 회사에서
1: 열심히 좀 하세요. 회사 사람들 전부 다
0: 회사에서 네. 일을 열심히 해서 이런 기사가 나온 거 아니에요?
1: 이, 아니죠. 팬분들이 해주신 거죠. 이건
0: 아
1: 전부
0: 팬분들이.
1: 다.
0: 예, 예.
1: 그러니까 팬분들의 마음과 회사 관계자들의 이 태도는 다르다.
0: 뭐 화가 많이 나 있는데 안 돼서
1: 뭐 일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0: 그래요. 앵콜 공연은 잘 하셨고요.
1: 아주 잘 마쳤습니다.
0: 아, 그 네. 다행입니다.
1: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0: 네.
1: 그 본 공연보다 더 좋을 수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0: 예.
1: 그래도 뭐 좋다라고 말하긴 좀 그래도 더 좋다고 말하긴 그래도 거의 준하게 잘한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아니 그러니까 그 공연 놓치신 분들이 노심초사 그냥 그 좋은 공연을 난 못 보고 그냥 끝나는 건가 싶었을 텐데 네. 그거에서 또 좀 보완이 됐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예, 그 공연 더 멋진 공연을 볼 수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1: 맞습니다.
0: 예, 그 특히나 저희 방송하다가 결정해 주신 부분이어서
1: 그것도 저희, 맞습니다.
0: 저희도 일조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1: 함께 저희가 늘 함께 가네요. 이렇게.
0: 아유 고맙습니다. 어, 도레미솔님께서 좀 보이시면 예, 읽어주실래요?
2: 앵콜 콘서트 정말 최고였어요.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0: 아, 그러니까 가수 입장에서 팬들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뭐 그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1: 아, 좋았죠.
0: 네. 자, 좋은 기운 그대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월간 그 남자 이솔로몬 편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안내 좀 부탁드려요.
2: 네, 라이브 선물 받고 싶은 분들 말머리에 내 노래 달고 사연 보내주세요. 기쁜 사연, 속상한 사연 뭐든 상관없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들 보내주시면 제가 준비해온 노래와 잘 어울리는 사연에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302, 우물정 0302로 보내시거나 무료인 덩덕쿵 앱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이음밤에서 마련한 선물도 저희가 드린답니다.
0: 네, 드립니다. 이것저것 많이 드립니다. 첫 번째 라이브부터 들어야 되는데 자, 미리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이제 한 분 선택이 되었는데 과연 어떤 분일까요?
2: 네, 네. 제가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2: 박현준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0: 네.
2: 본인에게 쓰신 것 같아요.
0: 오.
2: 처음으로 너에게 내가 편지를 써본다. 벌써 너도 쉰이다. 한때는 멀게만 느껴졌던 나이인데 어느새 내 앞에 와있네. 거울 속 얼굴에는 세월이 남았고 마음 속에는 수많은 날들의 흔적이 조용히 쌓여 있구나. 돌아보면 참 정신없이 살아왔던 것 같아. 젊은 날에 너는 쉬는 방법도 잘 몰랐었지. 실적과 인사평가라는 굴레에서 앞만 보고 달렸지. 근데 그때는 그렇게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

0: 나중에 한 10년 정도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때 보겠다고 생각하면서 10년 뒤 편지를 써놨던 적 있죠.
1: 10년 후에 나에게.
0: 예.
1: 예. 그 보니까 10년 후에 보셨나요, 실제로?
0: 예, 봤습니다.
1: 어땠어요? 뭐좀 많이 이루어졌던가요?
0: 그때 생각한 건다 잃었고요.
1: 오.
0: 다 잃었고 기분이 정말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내 미래를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쓰고 살았더라고요.

0: 현주님이 본인에게 써준 편지였어요.
1: 고맙습니다.
0: 자, 아우, 혹시 스스로에게 편지 써본 적 있으세요?
2: 저도 있죠. 제가 군대에서 나중에 한 10년 정도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때 보겠다고 생각하면서 10년 뒤 편지를 써놓던 적 있죠.
0: 10년 후에 나에게.
2: 네.
0: 예. 보니까 10년 후에 보셨나요, 실제로?
2: 네, 봤습니다.
0: 어땠어요? 뭐 좀 많이 이루어졌던가요?
2: 그때 생각한 건 다 이뤘고요.
0: 오.
2: 다 이뤘고 기분이 정말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내 미래를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쓰고 살았더라고요.
0: 아하.
2: 누군가 또 자신에게 편지를 써볼 일이 있다고 하시면 좀 진솔한 마음으로 한번 써보시면 좋은 인생의 경험이 될 것 같아요.
0: 10년 후에 나에게.
2: 네.
0: 좋겠네요. 그러면 그 10년 전,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 편지를 쓸 때 버킷리스트라는 걸 쓸 때 조금 그래도 할 만한 거, 만만한 거 위주로 쓰신 거예요? 아니면 야, 이건 내가 꼭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게 섞인 거예요?
2: 아무래도 좀 후자에 가까웠고요.
0: 근데 다들 그게 참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일만 한 게. 근데 젊은 날에 쉬어가면서 쉬엄쉬엄 일하신 분들은 50대 돼가지고 이런 편지 못 써요.
2: 그거 정말 맞습니다. 한 사찰이기 뭐 이런 명확하지만 확실한 것들. 그러니까 좀 어렵지만 확실한 것들이었는데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한 5년 6년이
0: 법도 잘 몰랐던 것 같아라고 해주셨는데
2: 네.
0: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게 참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일만 한 게. 근데 젊은 날에 쉬어가면서 쉬엄쉬엄 일하신 분들은 50대 돼가지고 이런 편지 못 써요.
2: 그거 정말 맞습니다.
0: 젊은 날엔 도대체 넌 뭐 한 거니? 그렇죠. 넌 뭐 했길래 내가 지금 요번양 요꼴이니?
2: 맞습니다.
0: 그 솔로몬 씨 군대에서 그 편지 쓸 때 그 간절함, 그 에너지가 잘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많은 분들께 사랑받으면서 노래하는 거 아닐까요?
2: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죠. 그러면 그 젊은 시절에 본인에게 우리 박현주님처럼 짧게 한마디 하고 노래 갑시다.
2: 그럴까요?
0: 그 당시에 그 10년 후에 나에게 쓰던 이솔로몬에게 한마디 해줍시다.
2: 돌아가는 거죠. 봐봐. 되지. 오. 그냥 널 믿고 그냥 하면 돼. 의심하지 말고. 이 정도.
0: 의심하지 말고 하면 돼. 예. 네.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어떤 그 방송에 나가서는 비슷한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2: 네.
0: 그래서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가수의 꿈을 키우던 시절에 이세준에게 한마디 해주라고.
2: 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0: 저는 그래서 그 몇 년도에서 어느 주식을 사고 몇 년도에 어느 코인을 사고
2: 방송을 그렇게 하고
0: 그렇게 얘기하고다가 아 죄송합니다 하고 끝냈거든요. 근데 아 이제 이렇게 멋있는 대답을 나도 준비를 좀 해.

0: 부인을 사고
1: 방송을 그렇게 하고
0: 그렇게 얘기하고다가 아 죄송합니다 하고 끝냈거든요. 근데 아 이제 이렇게 멋있는 대답을 나도 준비를 좀 해갖고
1: 그래서 뭐 나 반도체다.
0: 2020년대는 반도체로 가야 되고 막 이런 네. 예, AI다. 예.
1: 아 예, 재밌네요.
0: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을까요?
1: 저는 무당 선배님의 아 그 가수 이름이 무당이고요.
0: 예. 예.
1: 그 멈추지 말아요라는
0: 이 노래를 어떻게 하세요?
1: 제 예전에 뭐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그냥 이렇게 듣다가 처음 들었는데 되게 좋다 해서 혼자 기타를 처음 그냥
0: 미국에서 처음 시작한 팀이거든요. 한국 분들인데 뭐 미국 유학파들인가 이렇게 한국의 이게 헤비메탈 막 락 이런 것들이 거의 자리 잡기 힘들던 시절에 거기서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역수입된 분들인데. 와,
1: 대단한 선배님들.
0: 예예. 그러니까 굉장히 가요계에 의미가 큰 분들인데 우리 솔로몬 씨가 이 노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 너무 기대가 되고 뜻깊습니다.
1: 잘해야 되는데 제가 역수출이 돼야 되는데 제가 반출당하면 어떡하죠?
0: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세관에 다 이제 신고를 해놓을 테니까
1: 예, 예. 미리 좀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0: 자 멈추지 말아요. 이솔로몬 씨의 커버 무대입니다.
1: 제가 가볍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0: 야, 좋다. 예, 이 솔로몬 씨의 멈추지 말아요. 통기타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5205님께서 MG가 부르는 80년대 포크 신선하다 해주셨어요. 진짜 80년대 포크 음악으로 변신시켜 주셨어요.
1: 아이고, 오랜만에 불러봤습니다.
0: 네, 진실된 사람이 한 소절 한 소절 한 소절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불러주니 예, 가슴 한가득 와다 울컥하네요.
1: 아,
0: 예.
1: 감사합니다.
0: 4322님은요?
2: 기타 치며 부르는 노래 좋다 좋아. 멈추지 말고 밤새 불러줘요. 예.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0: 아니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모습 저는 공연장에서 봤습니다만 아, 예, 예. 저 이음밤 통해서는 처음 보여주셨어요.
2: 그렇죠. 갑자기 그냥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그 준비하던 곡이 하나 있었는데 그냥 접고 그제 이거 바꿨습니다.
0: 아 그래요? 아 너무 너무 좋았어요.
2: 아 감사합니다.
0: 아, 이게 좀 코드가 어려운 노래인데 그렇죠. 좀 쉽게 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그대로 잡고서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2: 처음 제가 그 연습해본 노래였어가지고. 아. 다른 방법을 고민도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0: 왜 이렇게 처음부터 어려운 걸 택하셔서 연습을 하셨을까?
2: 기타가 처음에 생겼을 때 예. 기타 곡으로 처음에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노래가 이제 멈추지 말아요.
0: 아 그랬구나. 예.
2: 그대로 그냥 갔죠.
0: 예, 너무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요. 그 아까 뭐라 그랬어요? 대학교 축제에
2: 예, 예.
0: 축제 뭐 소개 영순이라고 했는데 대학생이 예. 그 시절 대학생이 막 불러주는 그런 부담도 있었고
2: 아, 감사합니다. 아,
0: 색다른 그런 곡이었습니다. 자 무당이란 팀에 대해서 제가 뭐 본의 아니게 마치 무슨 뭐 평론가처럼 막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팀이 이제 우리나라에 등장하고 그 뒤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밴드들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한 팀이 이제 들국화라고 할 수 있겠죠.
2: 거의 뭐 시조새처럼
0: 그렇다고 봤을 때 한 대장. 들국화의 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매일 그대와

0: 내 복귀 날이라 기쁨과 아쉬움이 공존하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제 마음 솔로몬님이 불러주는 노래로 제자리를 찾고 싶습니다.
1: 네.
0: 아입니다.
1: 그렇진 않죠. 예. 근데 예, 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셨을 것 같고요.
0: 그죠.
1: 예, 그 보상을 꼭 받으실. 그래요. 뭐 네. 약간 그런 느낌이다. 그 집신장수 아들과 우산장수 아들 이야기. 옛날 이야기 있었잖아요.
0: 알죠, 알죠.
1: 비 오면 뭐 누구 때문에
0: 기쁘고.
1: 예. 근데 똑같은 경우인데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 엄마가 있던 반면에 무조건 또 부정적인 엄마는 비 오는 날은 집신장수 아들 걱정하고 맑은 날은 우산장수 아들 걱정하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0: 맞습니다.
1: 예, 생일이니까 기쁜 거고 또 군대 복귀하면 그만큼 또 어른이 된다는 거니까 우리가 결국은 다 기뻐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0: 맞습니다.
1: 네.
0: 7337님 보내주셨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천국 가시고 슬퍼하던 제게 큰 위로가 되어주었던 건 바로 솔로몬님과 그의 노래였어요. 제 생일이 들어있는 6월에 솔로몬님의 노래 선물을 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아요.
1: 솔로몬님도 행복하시죠? 이런 얘기 들으시면.
0: 이 얘기를 들으면 행복하냐고요? 제 생일이 들어있는 6월에 솔로몬님의 노래 선물을 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아요.
1: 솔로몬님도 행복하시죠? 이런 얘기 들으시면.
0: 이 얘기를 들으면 행복하냐고요?
1: 예, 아니
0: 불러 드렸을 때 행복하냐는 건가요?
1: 그게 아니고 남편이 천국 가시고 슬퍼하던 제게 위로가 되어줬다. 그거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을 것 같은데.
0: 야, 이런 이야기 들으면 예. 저는 행복하다는 감정보다 좀 더 딥한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저라는 사람이 좀 오늘 하루 같이 있었다, 같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나라는 존재가 괜찮은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하게 된 거예요.
1: 내가 노래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다.
0: 그렇죠.
1: 예, 이런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다 내 삶에.
0: 그렇죠. 그것을 또 상기시켜 주시니까.
1: 네, 예, 노래할 맛이 나는 거죠.
0: 맞습니다.
1: 예.
0: 아이고,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세입클님이십니다. 분명 같은 집에 있는데 얼굴도 안 보여주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 전화로 이거 해주라 저거 해주라 하는 심리는 뭘까요? 아들인데 상전을 모시고 사는 기분입니다. 슬프다. 화난다. 모님이 화를 좀 삭혀주세요.
1: 화를 좀 삭혀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화를 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
0: 저는 이런 적이 없어서 이게
1: 저도요.
0: 이런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1: 나 그때는 전화기가 없어서 그랬나?
0: 그럴 수도 있죠. 네.
1: 옛날이라
0: 육성으로만 해야 되니까.
1: 야, 이거 그래서 참 괘씸한데. 아, 진짜 무슨 뭐 사춘기가 그렇죠. 벼슬도 아니고 심지어 요즘은 벼슬한 사람도 이렇게 했다간 당장 쫓겨납니다.
0: 요즘에는 뭐 조금 잘못하면 바로 문제되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이런 거 못 하는데.
1: 아, 진짜 어떡할까? 아들한테도 밥 먹으라 문자로 할까?

0: 아, 그 편곡을 맨날 바꾸거든요.
1: 아 고생
0: 좋은 음악을 위해.
1: 그럼요. 예. 예. 어쨌든 고생을 시킨다는 건 알긴 아는군요.
0: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있죠.
1: 그게 그 정선아 씨께는 죄송하지만 그게 좋은 어떤 방송을 위해서 꼭 필요한 네. 과정이잖아요.
0: 예. 맞습니다.
1: 그걸 항상 두 분이 감내해 주셔서 어찌나 감사한지. 아,
0: 감사합니다.
1: 밥 잘 사주는 누나님은요?
0: 예. 솔로몬님의 노래는 늘 위로와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1: 예.
0: 아 감사합니다.
1: 그리고 4322님?
0: 버킷리스트 중에 테드 강연 아직 생각 중이십니까?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1: 테드 강연이 뭐죠?
0: 아 예전에 그 버킷리스트 안에 있었던 것 중에
1: 예.
0: 그 10년 뒤에 제가 테드 강연을 하려고 했거든요.
1: 그때 테드 영어, 강연이 뭐예요?
0: 테드라고 이제 the idea가 spread to the world, 뭐 아이디어가 세상을 퍼져나간다 예.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강연 그 플랫폼 같은 건데
1: 아, 예.
0: 거기에서 영어 공부를 지금부터 해서 그때 영어로 그걸 하려고 했어요. 하다가 근데 유사한 것들을 뭐 영어 라디오, 메디어 뭐 다 이런 거 다 했는데 테드 강연에 대해서 내가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테드 강연에서 영어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한국인들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 사람들에게 이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지 그걸 못 찾아서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결론이 도달해서 이제
1: 잠시
0: 지금 안 하고 보류해뒀습니다.
1: 보류.
0: 예. 하는 건 사실 뭐 그냥 신청하고 하면 되는데
1: 아, 예.
0: 중요한 게 영어도 그냥 할 줄 알고 하니까 하면 되는데
1: 예. 그냥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
0: 예, 그게 아니었거든요. 예. 그냥 나의 삶을 증명하듯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1: 네.
0: 그게 이제

TRRE님께서 아이유님은 아닌 것 같고 누구실까요 하셨는데 당황스럽게도 아이유님이 맞았습니다. 아이유의 반편지였어요. 내가 분명히 아는 가수인데 아는 목소리인데 이 노래에서는 좀 다르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예. 예전에 저도 어떤 분한테 제 지인한테 야 너하고 진짜 목소리 비슷한 사람 나왔어. 그래가지고 들려주는데 제 노래 나야 이러면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게 세상에. 예, 아이유의 반편지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에 뭐 하셨어요? 우리 얘기 좀 나눠볼까요? 핸드폰에서 주말에 찍은 사진 보내주시면은 주말에 아 이렇게 보내셨구나 짐작할 수가 있겠죠. 예, 어디 놀러 갔던 사진, 누구 만났던 사진, 맛있는 거 먹었던 사진 다 좋습니다. 그냥 집에서 찍은 사진도 좋고요. 자 지난 주말에 찍은 사진 요즘 그거 아시죠? 사진들 이렇게 검색 뭐 우리 상세 페이지 딱 해보면 언제 찍은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찍은 것만 보내실 필요는 없어요. 옛날에 찍은 것도 상관없습니다. 기왕이면 최근 있었던 이야기들 바로 지난 토요일 일요일 우리 이은밤

M4의 널 위한 멜로디. 이 M4로 활동하던 당시에 이 M이 뭐에 M자냐라는 질문을 뭐 당연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뭐 뮤지션이다, 뭐 혹은 그냥 맨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예. GT예요, 네 명 다. 마우스. 그래서 G 네 마리, G4. 한국말로 하면 G4에 G4. 근데 활동하는 도중에 저희가 마흔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마흔의 M4다 했었는데, 아이고, 벌써 한 십몇 년 전 얘기가 되었네. S4 됐다, S4. 쉰4. 훌쩍 넘어버렸네. 자, 1010님, 오늘은 큰아들 김익현의 45번째 생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하셨는데, 김익현님이 M4 하셔야 되겠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주말 풍경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414님께서 사진과 사연을 주셨는데요. 주말에 엄마가 좋아하는 뼈찜 사드렸는데 엄마가 장미보다 이쁜 내 딸이라며 사진을 멋지게 찍어주셨어요. 아, 예예. 9414님이신 거군요. 9414님 사진 어디 사진이 잘 안 보여. 9414님이 장미만 있는데. 아, 저기 장미보다 이쁜 사람이 한 분 계시네. 저분이 9414님이시구나. 사실 이 5월을 지배하는 아름다움 중에 하나잖아요, 장미. 근데 장미보다 이쁘다고 진심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예. 너무 좋은 예쁜 사진 감사합니다. 0618님께서는 딸내미랑 막창 먹고 마이클 보러 다녀왔어요. 이게 뭔가 라임이 좀 있는데, 막창 먹고 마이클 보러 다녀왔다고. 공연 한 편 보고 온 것 같아서 저는 좋더라고요. 예, 막창 사진 보내주셨고요. 예, 마이클 사진을 올려주시긴 힘드니까, 예, 그 극장에서 파는 팝콘? 하고, 저건 뭐지? 뭐 기념품 같은 건가 싶은데요. 아무튼, 예, 멋진 따님과 멋진 데이트 하셨군요. 막창, 예, 막창 좋아하고, 마이클?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는데,

재밌나요? 볼만한가요? 너무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러셨구나. 예, 보고 오셨구나. 예. 엔플라잉의 유해승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그랬나봐.

정인 씨와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영준 씨가 함께 불러준 막 장마까지 듣고 왔습니다. 막창이라 그럴 뻔했어. 아, 왜 지금 채팅창에 온통 막창 얘기만 하고 계셔가지고 그거 읽다가 세상에 정인의 막창이었습니다 할 뻔했네. 아, 그 장마는 아닙니다만 지금 태풍이 북상하고 있죠. 이렇게 예상 경로를 보니까 마치 일본 열도를 여행하듯이 탐험하듯이 쭉 따라가던데,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겠지만 간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남부지방은 뭐 바람과 비가 이제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 그 태풍의 이름이 장미라고 하네요. 예, 이름은 예쁜데 곱게 지나가줬으면 좋겠네. 막창. 우리 피자 스미스님은 막창이 뭐냐고 먹는 거냐고 막 이러시는, 예,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막창 먹는 거죠. 저는 먹느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안 먹게 생겼다고? 막창 안 먹게 생긴 게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겠네요. 좋아합니다. 창자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창자라 그래서 막창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근데 그 돼지는 그렇대요, 진짜. 예, 제일 마지막 분인데 소는 창자라기보다는 위래요. 소는 위가 이제 네 가지 부위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 네 개 중에 제일 마지막 위. 이거 전혀 다른 부위인 거죠, 어떻게 따지면. 그래서 질감이 많이 달라요. 이렇게 소하고 돼지하고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우리 돼지고기 소고기는 대충 비슷하잖아요. 가격은 다르지만 아닌가? 아무튼 그래서 전혀 다른 부위 같이 느껴졌었는데 저도 확인차 한번 지금 막 검색을 해봤더니 그렇게 나오네요. 아무튼 뭔가 마지막이다라는 의미의 막은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 소막창이 더 비싼가요? 이것도 돼지 막창보다? 전 잘 모르겠어요. 비슷해요? 뭐라고요? 비싸요? 소막창이? 아, 소막창이 더 비싸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막창보다는 돼지 막창이 더 맛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특히 대구 가면 막창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막창집

3kg 예, 빠져가지고 산딸기 이렇게 따오면 저 말고도 운동 갔다 온 가족들이 따온 산딸기들이 제법 모여 있어서 그거 서로 막 가족끼리 나눠 먹고 그러는 기억이 나네요. 7337님 주말에 결혼식 있어서 갔다가 며느라기랑 손녀 잠깐 만나고 왔어요. 손녀가 할머니랑 같이 더 오래 있고 싶다고 해줘서 고마웠어요. 예, 아이고 이뻐라. 근데 이게 애들은 진심이잖아요 이게. 예, 할머니랑 있으면 그렇게 좋대요. 예, 엄마 아빠보다는 확실히 더 너그러우시고 더 푸근하고 뭔가 엄마 아빠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라는 게 또 이렇게 묘한 안정감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아이들은 아직도 할아버지가 저보다 키가 크다고 믿고 있어요. 실제 키가 제가 더 큰데도 애들이 보기엔 할아버지가 더 높은 사람이니까 키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8459님 주말에 일이 밀려 출근했는데 엘리베이터 점검 중이라 사무실이 4층임을 행운으로 여기며 올라갔죠. 근데 오늘 출근해서도 점검 중이라 너무 힘들었어요.

자, 여러분의 주말 풍경 나누기 조금 더 갑니다. 8554님, 주막 1박 2일 영흥도에서 언니들과 보냈어요. 절벽 아래서 사진도 찍고 생일 파티도 하고 맛난 고기도 먹으며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아, 네. 뭔가 이렇게 우산 등 소품을 이용한 컨셉 사진도 잘 찍으시고, 예, 뭔가 쌈 싸가지고, 야, 이 사진 좀 찍을 줄 아시네. 꼭 한 분은 사진 찍을 때 한쪽

커피 한 잔 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뭔가 가슴에 오래도록 여운이 남을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제이 레빗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대나무에 꽃이 피는 걸 본 적 있으십니까? 사실 대나무는 꽃을 피울 필요가 없습니다. 대개 꽃으로 번식을 하지 않고 땅으로 뻗어나간 줄기 마디에서 뿌리와 순을 틔우죠. 그렇게 새로 돋아난 순이 바로 죽순. 그런데 대나무가 굳이 꽃을 피울 때가 가끔 있대요. 땅속 영양분이 다해서 더 이상 죽순을 낼 수 없을 때 꽃을 피운다네요. 이렇게 꽃을 피우고 나면 그 대나무는 말라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나무 꽃은 그러니까 대나무가 자신의 흔적을 세상에 남기기 위해서 보여주는 마지막 몸짓 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대나무로 만든 악기, 대금으로 이 대나무 꽃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그런 곡을 골라봤습니다. 대나무 꽃이라는 곡인데요. 신주희의 대금, 아리아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에 가면 최백호 씨의 노래였습니다. 금빛 노을님께서 부산은 이른 밤 시작할 무렵 이미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셨는데 아 그렇군요. 즉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은 아니더라도 예, 뭔가 바람과 비 때문에 피해가 있을 수는 있죠. 다들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얼마 안 있으면 BTS 공연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또 부산이 들썩들썩 한다고 하던데 좋은 일도 많겠지만 그 숙박비가 갑자기 너무 올라가지고 문제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물론 그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성수기도 있고 비수기도 있고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정도껏 해야 되는데 이런 심지어 이런 일도 있다고 해요. 멀쩡히 예약해놓은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버리고 뭐 공사합니다 이러고서 취소하고 바로 다음날 보니까 몇 배가 올라간 10배? 뭐 이렇게 올라간 가격으로 다시금 열어놨다고.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이 얘기를 서울에서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는 사람한테 들었어요. 해도 너무해 그쪽은 이러면서 부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도시예요. 예, 그럼 몇몇

너무나 좀 과한 욕심 때문에 그 지역의 이미지가 깎아내려치기 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954님께서는 주말에 뭐 했지? 큰 거 한 건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서 문자 못 보냈는데요. 끝났다는 멘트와 함께 생각났어요. 아들 생일이었는데 그걸 까먹었네. 하나 더 나왔다가는 제 이름도 까먹겠네요 하셨는데 예예 예. 이제 그만 나오셔야겠네요. 아유 까먹을 수도 있죠 뭐. 낮에 뭐 먹었는지 생각 안 나가지고 저녁 때 딱 뭐 시키고 나니까 아 나 낮에 이걸 먹었었지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아들 생일 아드님도 그렇게 섭섭해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뭐 사진도 찍고 좋은 일들 있으셨던 모양인데 진짜 큰 거 한 건 있었네요. 아직도 아드님 생일을 그렇게 크게 생각한다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예, 김보미님의 생황 연주 그리고 예, 그 외에 많은 분들이 함께한 연주곡이에요. 왈츠 넘버 원 들려드리면서 물러갔다가 저는 또 내일 큰 거 한 건 물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거나 슬퍼하거나 위로하거나 했습니다. 이런 의례는 조상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 여기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6월의 첫날이라 이번 달도 무탈하게 잘 지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조상들에게 전하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해서 종묘제례학을 들으면서 6월의 첫날 산책길 시작해 볼까 합니다. 종묘제사 때의 폐백을 올리는 절차에서 연주하는 음악 전폐 힘은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종묘제례악 중에서 패배액을 올리는 절차에 연주하는 음악 전패의 힘은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조선시대 국가재산은 올해의 하나인

하고 시초를 돌이켜본다 이런 뜻이죠. 만물은 하늘의 기운으로 생성이 돼서 땅에서 자라나고 사람은 조상의 근본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조상의 제사는 바로 근본에 보답하고 시초를 돌이켜본다는 의미에서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 오늘같이 처음 시작하는 그런 날 듣기 좋은 음악인데요. 취태평지곡 중에 첫 곡, 상명산입니다. 취태평지곡은 암영이죠. 이 평조의 사항을 현악기 위주의 세악 편성으로 연주할 때 이런 음악을 취태평지곡이란 암영으로 불렀습니다. 음악의 속도나 여유 있는 연주가 마음 넉넉하게 해주는 음악인데요. 오늘 상령사는 윤형욱의 피리, 이영섭의 단소, 정길선의 가야금, 권성택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음이 넉넉해지네요. 유연한 선율선이 잘 살아났고요. 악기마다 개성이 있으면서 조화로움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연주였죠. 취태평지곡 중에서 첫 곡, 상령산 들으셨는데요. 윤형욱의 피리, 이영섭의 단소, 정길선의 가야금, 권성택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노래 듣겠습니다. 남창가곡 계면조 초수대엽 청성령입니다. 인조의 둘째 아들로서 훗날 효종임금이 되는 복림대군이 병자호란 때에 청나라로 볼모로 잡혀갈 때 지은 시조시를 노래하는 음악입니다. 청성령 지나거다 초하구 어디메오 호풍도 차도 찰싸 구진비는 무엇일고 뉘라서 내 행세 그려내어 님 계신데 드리리. 남창가곡 계면조 초수대엽 청성령 듣겠습니다. 김병호의 노래, 이건회의 피리, 김상준의 대금, 윤문숙의 해금, 김치자의 검은고, 유연숙의 가야금, 김광섭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청성령 지나거다 초하구 어디 메오 호풍도 차도 찰싸 구진비는 무엄일고 니라서 내 행세 그려내어 님 계신데 드리리. 훗날 효종 임금으로 즉위하는 인조의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지은 시조시였죠. 우리의 안타까운 역사가 그려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남창가곡 계면조 초수대엽 청성령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에 재직했거나 현재 재직하고 있는 분들의 노래와 연주였죠. 김병호의 노래, 이건회의 피리, 김상준의 대금, 윤문숙의 해금, 김치자의 검은고, 유연숙의 가야금, 김광섭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여밀락 준비했습니다. 여밀락, 백성과 더불어 즐거워한다 하는 백성을 생각했던 세종의 정신이 담긴 제목이죠. 오늘 여밀락 중에서 속도를 조금 빠르게 연주하기 시작하는 4장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대금

여밀락 사장 들으셨는데요. 국가부역 유산 대금 정학 보유자 임진옥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12가사의 하나 양양가입니다.

냈는데요. 앞부분 가락은 다르게 부르고 뒷부분 가락을 같게 해서 노래를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음악입니다. 양양 지역의 두 인물 산간과 양호 이야기를 담은 건데요. 오늘은 산간이란 이의 이야기까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체 10절 중에 4절까지였는데요. 일일 수경 300배를 요간 한수 앞두록 하니 흡사 포도 초발배라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일일 수경 300배 많이 들어보셨죠? 하루에 무름지기 300잔씩은 마셔야지. 멀리 바라보니 한수는 오리 머리처럼 푸르러 마치 포도가 막 익을 때와 같구나. 이런 내용인데요. 200의 7원시에 토를 붙여 노래하는 음악 양양가였습니다. 이번에 서용석류 해금산조 준비했습니다. 대금의 명인 서용석이 해금산조도 만드셨는데요. 명인은 어린 시절부터 일찍이 음악적 재능을 두루 보이셨습니다. 특히 7살 때부터 이분의 이모인 박초월에게 판소리를 배운 건 명인의 음악성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판소리의 다양한 표정이 추후 이루어지게 될 구의 산조 음악에 깊이 각인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후에 대금을 전공하시면서 대금산조를 완성하지만 그 외에도 피리아쟁 해금산조까지 다양한 음악을 만들게 됩니다. 해금산조는 1988년부터 구성하기 시작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듬해인 89년 무렵 완성이 돼서 연주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양 중몰이, 중중몰이, 빠른 중중몰이, 자진몰이로 이루어진 서용석류 해금산조 오늘은 김선구의 해금

0: 공중몰이, 자진몰이로 이루어진 서용석류 해금 산조, 김선구의 해금, 윤재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판소리 춘향가 중에 천자 뒤풀이 대목 골랐습니다. 천자 뒤풀이, 우리가 천자문 하면 아주 어릴 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도령이 천자문을 한다. 무슨 영문일까 궁금하죠. 이 단오 무렵에 광활루에서 춘향이를 본 이도령은 집에 돌아와서도 내내 춘향이 생각이 나서 책을 읽어도 들어오질 않고 이 책 저 책 들춰가면서 있는데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방자를 통해서 춘향이네 집에 편지를 보내놓고 소식이 올 그 시간이 지루하기만 한데요. 마침내 이 책 저 책 읽다가 천자문을 읽게 됩니다. 마음속에 온통 춘향이가 가득 차 있으니 천자문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 읽는데요. 그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춘향가 중에 천자 뒤풀이 감상하시겠습니다. 은희진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도련님이 원체 춘향을 잘 봐놓은 것이 춘향 집도 잘 보셨겠다. 예, 그 하고 사는 것도 헌다는 사대부 때 같구나. 내 다리 아파서 더 못 놀겠다. 그만 책실로 돌아가자. 도련님, 글쎄부터 고객도 뜻이 갖고 그리기도 생각 없어 무엇을 지른 듯이 섭섭이 돌아와 동원에 잠깐 다녀 내 하에 배워온 호와 점심을 먹자 해도 기침국에 목이 메이고 문산을 바라보니 홍연한 한숨이요 도적으다가 잡혔는듯 가슴이 두근두근 술을 과히 먹었는 듯 잠시 아찔한지 두 팔에 맥이고 웃고 두 다리에 힘이 없어 이마에는 식은땀이요 입으로는 선아픔이라 책방으로 돌아와서 옷을 못다 벗어들고 진금에 빗겨 눈이 몸은 광활루 위에 앉은 듯 또는 천연이 춘향을 대하는

기는 춘향의 마음이요. 편지 전업부 안전하기는 소인놈 생각이 오니 편지는 한장 써줘보시오. 네. 도련님이 두 무릎을 단정히 꿇고 편지를 쓰던 것이었다. 방자 가만히 보더니 여보시오, 도련님 그 편안히 앉아 편지 좀 쓰시오. 네가 모르는 말이로다. 비성이면 불성이란 옛 문자가 있나니라. 정성 없이 써서야 일이 되겠느냐? 편지 써서 주시니 방자 받아들고 춘향 집을 건너가면 뱀과 생각을 모두

소관은 춘향무가 어찌 오느냐 나를 무엇과 두면 무슨 말로 대답을

향다 뒤풀이하는 것을 뜻을 알고 들으면 별별 맛이 다 있느니라. 네, 이렇게 들어와라. 자, 답장도 안 해주더냐? 이제 답장 곧 올 것이니 마음 놓으셔. 도련님이 답장을 기다리는데 발광증이 나서 마음 잡기 위하여 만권 서책을 들여놓고 이걸 읽다 저걸 읽다 함부로 펄쩍펄쩍 뛰어있더니만은 아서라!

아니 방자 옆에 있다. 참 양반님, 내가 다른 양반들은 다 치댄다는데 우리 도련님은 점점 내려드시느라고 삼경 있다, 사서 있다, 사략 있다, 이번에는 천자 읽으시오. 무식한 네가 깊은 뜻을 알겠느냐? 천자라 하는 것이 질서의 조상이라. 천자 뒤풀이 하는 것을 뜻을 알고 들으면 별별 맛이 다 있느니라. 네, 이럴 두왕 천지사방면 난리 하루왕화를 지

보다는 잘한 별개가 높거든 내 팔을 메고 이만큼 모으느라 몰래 삼복성년 후술 땀에 수선해서 울서 온 게만 날 기약 없이 춘향 혼자만 가.

0: 들으셨는데요. 은희진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철연금과 대금이 함께 연주한
1: 유업구나 예예 한참 있더니만은 춘향이가 또 눈에
0: 문고의 특성을 살려서 만든 악기입니다. 오른손에는 술대를 쥐고 왼손에는 농옥을 쥐고서 음을 만들어내면서
1: 벌써 버거지고 버거지고 버거지고
0: 천자 뒤풀이를 처음에는 원래 의미에 맞게 제대로 하다가 뒤로 갈수록 온통 춘향이에 집중된 마음 때문에 이도령이 제멋게 하시겠습니다.

좀 살피고 이달에 해야 할 큰일 작은 일정도 챙기면서 하루 보내게 되실 텐데요. 이번 달도 무리 없이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밝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이른 더위로 낮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이 더위에 쉽게 지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0: 한도 난만 견디어라. 셋째 날부터 우리의 말은 그주어 등심 좋고 손잡이 좋아 매우 치라 예.
1: 치우옵시니

하이!

박살 내치셔도 가망 없고 안 되지요. 셋째 나철 붙여놓으니 삼치영문 치옵신다.

0: 검색 뻔히들려 나리 열다섯 솔 때려놓니 세모 야 통근 다우리
1: 다우리

0: 하나가 나섰더니 모제도 오다 모제도 오다 오래 샀다가 모제 오다 어린 것이 조금 잘못 사또님은 예, 그럼 한 모금 먹을까요?
1: 내가 뭐든 거 있다고 먹었어. 여기다가 볼라야지. 얼씨구! 하이!
0: 사또님은 녹이 충천하야 춘향을 큰 칼씨와

위를 유게 당지를 허드라는 바지냐 아구구를 여구를 띠 여구구를 가구 건지

당포도 고치고 주나

0: 오름을 운다.
1: 하이, 열 쉬고, 하이.
0: 폭풍이 눈을 녹여.
1: 다, 하이.
0: 가지, 가지 꽃이 피고.
1: 하이, 주치, 하이.
0: 첫째.

0: 나.
1: 나.
0: 춘향 형상 살펴보니 쏙대머리 귀신 형용 주황마 오빵 차르자리요 생각난 것이 예쁘니라 보고지고 보고지고 한양남군을 보고지고 오래지옥 예별 후보로 일장설을 내가 못 봤으니 부모봉에 그걸 꼭 보고 겨루리 없어서 그런가 여인 신혼 금수로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개구

상상보이기 게 될 것이니 생전 사후 이원 통을 알아주리라 니들란 말이냐 아이고 답담들이게 이러는 장차 어쩔 거나 사후 이원 통을 알아주리라 니들란 말이냐 아이고 답담들이게 이러는 장차 어쩔 거나 그저 퍼버거리고 흐름 온다

이모실적은 산신머리 도끼 찔러 죽으신 머리칼을 꼽고 채 푸드러지게 놀자

기다렸다 가득 차면 마침내

나가 다시 모여서 천방지지방령 월통정 구정 황투 법정 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엄마가 차려둔 밥상에 앉으면 우린 이렇게 말하게 되죠. 아니 뭘 넣었길래 이런 맛이 나지? 그죠? 그런데 천천히 살펴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반찬들은 아닙니다. 뭐 새로 담근 열무김치에 달큼하게 졸여낸 멸치, 바삭하게 구운 김, 그런 것들이 갓 지은 따뜻한 밥 한 공기와 올라올 뿐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하나 맛이 참 깊고 감칠맛도 나고요. 한마디로 맛있습니다. 네, 열무는 시원하게 톡 쏘고 나물에선 본래의 향이 느껴집니다. 갈비찜처럼 화려한 요리는 없어도 뭐 가끔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아무튼 그저 평범한 반찬 몇 가지만으로도 밥 두 공기 뚝딱 비우게 만드는 엄마의 밥상입니다. 그런 밥상을 떠올리다 보면 음식의 본질은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눈과 입을 즐겁게 하는 기교를 넘어서 만든 이와 먹는 이 사이를 따스하게 연결하는 마음. 내 새끼가 한술 배부르게 먹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마음 덕분에 엄마의 밥상이 완벽해지는 것 아닐까요? 가장

차이점은 놀랍게도 하나였던 겁니다. 음식의 본질은 무엇인가? 음식은 좋은 제철 유명 셰프들과 사찰 요리 전문가 스님이 주인공이었습니다. 빌딩 숲 우거진 도시와 깊은 자연 속 사찰. 장소는 확연하게 달랐지만 이들의 지향점은 놀랍게도 하나였던 겁니다. 음식의 본질은 무엇인가? 음식은 좋은 제철 재료로 만들면 가장 맛있죠. 그리고 음식은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고 이야기까지 곁들여지게 되면 더 맛있어집니다. 단지 입을 채우고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때로는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것도 바로 음식인데요. 오늘 아침 밥상 위에 차려진 소박한 된장찌개 한 그릇에서도 우리를 향한 누군가의 온전한 진심을 발견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화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오늘 1부에서는요.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알토란 같은 건강 정보를 짚어드리는 건강 더하기도 함께합니다. 2부에서는 전국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죠. 풍경 소리 그리고 빛바랜 옛 문헌과 조선시대 기록들을 통해서 그 시절 우리 조상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조선 견문록 코너까지 알차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도민요 자진농부가 듣고 가겠습니다. 연주의 국립 남도국악원 연주단입니다.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품격 높은 음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악방송이 정성껏 제작해온 새 음원 시리즈 속 곡들을 엄선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음반은 열정

우리 음악계를 대표하는 소리꾼과 연주자들로 구성됐는데요. 이들의 이름 수리는 본래 판소리 성음 중 최고의 성음이라 일컫는 수리성에서 따왔습니다. 그 의미처럼 가장 좋은 소리를 내자라는 굳은 다짐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 감상하실 곡은 이 앨범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산조 합주입니다. 산조는 과거 예인들이 그날의 기분과 감성에 따라 즉흥적으로 연주하던 가락이 발전한 건데요. 오늘 들으실 산조 합주는 가야금, 아쟁, 해금, 피리 여러 악기가 각자의 흩어진 가락을 연주하는 듯 하면서도 결국 하나의 거대한 울림으로 어우러지는 민속악의 정수를 들려줍니다. 젊은 예인들이 긴 호흡으로 빚어내는 전통의 무게감을 함께 따라가

산조는 과거 예인들이 그날의 기분과 감성에 따라 즉흥적으로 연주하던 가락이 발전한 건데요. 오늘 들으실 산조 합주는 가야금, 아쟁, 해금, 피리 여러 악기가 각자의 흩어진 가락을 연주하는 듯 하면서도 결국 하나의 거대한 울림으로 어우러지는 민속악의 정수를 들려줍니다. 젊은 예인들이 긴 호흡으로 빚어내는 전통의 무게감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민속악회 수리의 연주로 산조합주 17분 정도의 긴 호흡으로 듣겠습니다.

천축발사 삼양 성예 미성콕조 선유정을 현현음악 성성사는 사소 평생 부득지라.

대현은 조조 야급하고 소현은

난간을 가문 비판 이탄식 허구 우문차 중증.

상봉하필 증상식을 아종건연 사지경 하영아 적거와 병심양성

와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날씨가 좋을 때는 밖으로 나가서 걷기나 가벼운 운동 많이 하실 텐데요. 곧 여름이 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죠. 햇볕이 강하고 기온도 올라가다 보니 바깥에서 꾸준하게 운동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0: 편수대엽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정길선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부 마무리곡 들려드리겠습니다. 판소리 적벽가 중 조조 호기 대목 듣습니다. 소리의 오정숙, 북의 김청만입니다.
1: 이때 공명선생 살 얻어다 주여주며 그 수를 헤어보니 11만 8천여 개라. 감택의 거짓 항사와 황계의 고륙계며 방통의 연안계를 귀신인들 측량하리. 그때 적벽강 조조는 전이의 적 전서군으로 연안계 굳이 무악항산 육지를 삼보고 일등 명장 주지에나여 말다여 창승에게와 활쏘고 종로 김명 18개 사스어

황제의 밀서를 받은 뒤 장대 위에 올라 군사들에게 영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진양 우조의 무게 있는 소리 위로 전쟁을 앞둔 조조의 자신감과 의기양양한 기세가 잘 드러났는데요. 군사들을 독려하며 승리를 확신하는 조조의 모습에서 적벽대전을 앞둔 긴장감과 인물의 위세가 함께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오정숙의 소리와 김청만의 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풍경 소리가 기다리고 있고 화요일 코너 조선 견문록도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야금 독주곡 하마단 잘 들으셨습니까? 가야금의 황병기, 장구의 김정수였습니다. 이번에는 젊음에 붙이는 풍경 준비했습니다. 연주의 노우나 왜 여러분이고요. 14분의 긴 호흡입니다.

새로운 조선을 만나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살아있는 조선시대. 조선시대 역사 속 생활상을 만나는 조선 견문록. 화요일의 이야기꾼 김성필입니다. 초여름에 길목에 들어서는 요즘 농촌 들녘을 지나다 보면 초록빛 모종들이 줄을 맞춰 서 있는 싱그러운 풍경을 마주하게 되죠. 바라만 봐도 배가 부른 모내기 풍경 말입니다. 사실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논에 직접 씨를 뿌리는 직파법이 일반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조선 후기에 이르러 모판에서 기른 모를 논에 옮겨 심는 이양법, 즉 모내기법이 자리잡게 됩니다. 덕분에 잡초 매는 일손도 획기적으로 줄고 수확량은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내기법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내기철에 적당히 비가 내려주면 참 좋을 텐데 하늘이 무심하게 오랫동안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가뭄이 심해질 때 나라와 민간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우제를 지냈을까요? 민간에서는 이름난 산봉우리나 큰 내가에 재단을 만들어 부정한 사람들의 통행을 금하고 마을 수령이 직접 제주가 되어 돼지나 닭, 술과 떡을 올리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조선시대 임금님들의 마음은 가뭄이 들수록 더 타들어갔습니다. 이게 다 내가 정사를 잘못 펼쳐 하늘에 벌을 받는 탓이다 라며 거처를 초가집으로 옮기고 시금까지 전폐하며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종묘와 사직은 물론이고 한양의 사대문과 종각 앞 경회루 한강변까지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비를 내려달라며 간곡히 엎드렸던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한해 농사를 시작하는 이 모내기는 백성의 목숨줄이자 나라의 근간이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그 애타는 기다림 속에서도

묵묵히 하루를 일궈낸 조선 농민들의 삶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으실 곡은요, 경기 포천 모내기입니다. 노래의 이상균, 연주의 안산시립국악단입니다.

경기 포천 모내기였습니다. 노래의 이상균, 연주의 안산시립국악단이었습니다. 조선견문록, 오늘은 조선시대 모내기 이야기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그 옛날 뙤약볕 아래서 땀 흘리던 우리 농민들, 나만의 마음을 기록하는 공간이 있었다면 아마도 이런 말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새벽녘 먼동이 트기도 전에 불거진 밭을 메려 잠자리를 박차고 나섰다. 정신없이 괭이질을 하고 나서야 겨우 받아든 아침상. 보리밥 한 덩이가 꿀맛이구나. 한낮에 뙤약볕은 어찌나 뜨거운지

경기 포천 모내기였습니다. 노래의 이상균, 연주의 안산시립국악단이었습니다. 조선견문록, 오늘은 조선시대 모내기 이야기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그 옛날 뙤약볕 아래서 땀 흘리던 우리 농민들, 나만의 마음을 기록하는 공간이 있었다면 아마도 이런 말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새벽녘 먼동이 트기도 전에 불거진 밭을 메려 잠자리를 박차고 나섰다. 정신없이 괭이질을 하고 나서야 겨우 내던 김매기 소리까지 논둑에 모인 이웃들과 함께 노래 부르며 고생을 웃음으로 승화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중심에는 오늘날로 치면 농업 전문가인 노농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농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시기와 방법을 지시하는 존재였는데요. 조선시대 고을 수령이 가장 먼저 찾아가 조언을 구하고 대접했던 분들도 바로 이 노련하고 지혜로운 늙은 농민 노농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위로의 말을 건네며 묵묵히 눈을 가꾸어 온 우리 선조들. 지금 우리의 농촌 역시 그 시절의 노농들처럼 평생을 바쳐 묵묵히 땅을 지켜온 분들 덕분에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앞굿 내는 굿 듣습니다. 연주에 임실 필봉농악 보존합니다.

봄에는 어떻게 즐길까를 생각하게 되는 반면 이렇게 여름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은 어떻게 견딜까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더위가 만만치 않다는 뜻일 텐데요. 이 뭐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겠죠?

6월 2일 화요일 아침 이현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난리굿의 연주와 노래로 꽃밥을 지어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요 남부지방하고 중부지방이 서로 다릅니다. 먼저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요. 태풍이 북상하면서 남쪽으로는 고온 다습한 수증기가 유입된 탓인데 뭐 덕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가 많이 오니까 탓이겠죠?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20에서 30mm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제주나 전남 해안가에는 호우경보도 내려져 있다고 해요. 그 때문에 남부지방은 울산 25도, 부산 24도 이렇게 최고기온이 30도를 밑돕니다. 반면에 수도권은 아주 뜨거울 것 같아요.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보다 한 5도가량 기온이 더 올라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아서 올해 들어서 가장 더울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밖의 지역도 낮 기온 보면 춘천, 청주 32도, 대전 31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자, 6월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요. 어떤 지역은 벌써 열대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려 19일이나 빨리 평년 대비 열대야가 찾아왔다. 당황스러운데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름이 길어진 만큼 우리는 뭐 계절을 피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더 지금의 날씨에 친해지려는 마음 그게 필요한 순간일 것 같습니다. 자 어제부터 저희 프로그램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2부에서 하던 창호의 퀴즈퀴즈가 1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잠시 후 7시 30분 언저리에 우리 창호가 등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1부 끝자락에 했던 이한철이 고르고 그런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 못 참지 추천곡 코너는 2부 앞단으로 이어갑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가 진행했던 RR 뉴스는 매주 수요일 2부 주간 코너로 자리를 옮겼고요. 자 내일이 전국 동시 지방 선거일입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투표하다 생긴 일 이거 한번 얘기 나눠보면 어떨까요? 처음 투표하던 날 기억하시는지 괜히 긴장도 되고 또 아 나도 이제 성인이구나 그렇게 좀 뿌듯했던 기억도 있으실 것 같고 투표소에서 오랜만에 동창을 만난 순간 신분증 두고 가서 다시 집으로 뛰어갔다 온 그런 에피소드들도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크고 작은 투표 에피소드 투표하다 생긴 일 창호의 드린 햇살 문자로 만나보겠습니다.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동덕쿵 이거 다운받으시면 방송 청취, 무료 사연 쓰기 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하십시오. 김동원 외 여러분의 연주로 앞으로 틱 듣습니다.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김동원 외 여러분의 연주로 앞으로 틱 함께 들어봤고요. 이어드린 곡은 싱어송라이터 오열의 노래였습니다. 뱃속의 항해였습니다. 자, 오늘 정해드린 햇살 아침에는 투표하다 생긴 일 함께 문자 사연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846님, 한디 저 처음 투표하는 날이요. 며칠 전부터 후보들 정책도 꼼꼼히 살펴보면서 나름 웅장한 마음으로 투표소에 갔거든요. 그런데 1분 만에 투표가 끝났지 뭡니까? 왠지 서운했던 기억이 나요. 라고 하셨어요. 아, 그거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세상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 다르다. 투표소가 그 감정의 격차가 엄청 낙폭이 큰 것 같습니다. 진짜 빨리 끝나잖아요. 투표하기 전에는 투표소에 따라 좀 상황이 다르긴 하겠지만 줄 서고 아 누굴 찍을까 마지막까지 고민도 하고 막 그러는데 찍고 나오면 뭐 그래도 내가 행사한 중요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니까요. 어우, 중요한 거죠. 2630님 안녕하세요. 창호해드린 햇살.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한 게 최초로 투표를 한 거였습니다. 그전엔 단 한 번도 투표를 한 적이 없어요. 아, 제 소중한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하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건지 지금이라도 느꼈으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투표는 빼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일 투표도 꼭 하시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 잘 하셨네요. 그러면 2468님 예전에요. 투표소가 바뀐 줄도 모르고 늘 가던 학교로 갔다가 아뿔싸 헛걸음을 했습니다. 덕분에 동네 한 바퀴 돌고 투표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좋았어요. 그 이후로는 투표 장소 꼭 재확인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네. 투표 관련 안내물이 우편으로 오잖아요. 와도 그냥 뭐 대충 보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투표 장소 같은 경우에는 꼭 챙겨야 될 것 같고 신분증 지참하고 투표소로 향해야 된다는 것도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사연들 보내주십시오. 투표하다 생긴 일 문자 샵 0302 스마트폰 앱 덩덕쿵도 사용 가능하시고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김유리 윤석철 소울소스가 연주하고 노래합니다. 동해바다 들어보죠.

1 사연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삼성할부지님, 20대 대통령 선거하던 날 2021년이시네요. 라고요. 이거 안 되죠. 친한 사이, 친구 사이, 가족 사이에도 하면 안 되는 건데 남편이 뭐예요? 아이고, 투표소까지 가셔가지고 그러셨나요 혹시? 7444님 안녕하세요 한디. 여긴 시골인데요. 투표장이 정말 멉니다. 그래서 투표할 때마다 기운이 다 빠져서 손이 덜덜덜덜 떨리고 집에 와서 피곤한 탓에 바로 잠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 내가 가진 한 표 꼭 행사해야지 하시며 투표장을 다녀오시는 7444님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필요하신 분이고 멋지신 분입니다. 1966님 남편하고 투표하러 가면서 누가 될지 점심 내기를 하면서 가는데요. 뒤따라오던 분이 남편이 지지하는 분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거 안 되죠. 친한 사이, 친구 사이, 가족 사이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문자 주제 이거 안 정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하수라님, 저희 오빠는 누구 찍으라고 강요도 많이 하고요. 투표 끝나고 나면 누구 찍었냐고 물어보고, 아휴, 나중에는 그냥 아예 투표 안 했어.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라고 하셨어요. 정치 고관여층이신 오빠를 둔 탓에 강요당하고 확인받고. 근데 잘 해결책을 찾으신 것 같은데요. 나 투표 안, 투표 안 했다면 또 너무 그런 것 같고. 오빠가 생각하는 그 사람 찍었어. 이 정도는 또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5분 46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관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0: 3번 산조. 4번 산적.
1: 아, 진짜 피디님, 산적은 먹는 거잖아요. 암튼 피리뿐만 아니라 가야금, 검은고, 대금, 해금으로도 많이 연주하는 독주곡이니까 잘 생각해서 찍어보세요.
2: 네, 오늘 퀴즈는 국악 장르를 맞히시는 건데요. 가야금, 검은고, 해금, 대금, 피리 같은 악기로 한 명의 연주자가 자유롭게 가락을 풀어내는 대표적인 기악 독주곡입니다. 이 음악을 뭐라고 할까요? 보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병창, 2번 시조, 3번 산조, 4번 산적입니다. 온전한 연주곡을 뜻하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는데 말이죠.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서영석, 박종선, 원장현, 한세현 외 여러분들의 연주로 오늘 정답이 곡 제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땡땡합주, 자진몰이, 휘몰이, 엄몰이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소영석, 박종선, 원장현, 한세연 외 여러분들의 연주로 오늘 청호의 퀴즈 퀴즈 정답인 이것 합주 자진모리, 휘모리, 엄모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퀴즈가 뭐였냐면요. 가야금, 거문고, 해금, 대금, 피리 같은 악기로 한 명의 연주자가 자유롭게 가락을 풀어내는 대표적인 기악 독주곡, 이 음악을 뭐라고 할까요?가 문제였고요. 보기는 1번 병창, 2번 시조, 3번 산조, 4번 산조까지 보기를 드렸습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0511님 정답 2번 시조로 보내셨어요. 아, 어렵네요 하시면서 내일 선거관리원으로 일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내일 아주 의미 있는 일 해주시네요. 파이팅입니다. 4643님 정답 4번 산적은 맛있는데 정답이 아니고요. 정답은 땅땅 3번 산조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7981님 정답을 산조로 보내주셨는데요. 이행시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셨네요. 산, 산뜻한 내일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한 표. 조, 조금의 관심과 참여가 우리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끕니다. 투표에 꼭 참여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 산조가 정답이라면 정답도 맞히고 시의적절한 이런 투표 참여까지 끌어내는, 왜, 7981님 오늘의 MVP가 되실 것 같습니다. 125님 퀴즈 시간이 당겨져서 좋은 점도 있네요. 저도 정답에 참여해 봅니다. 정답 3번 산조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창호로부터 퀴즈 정답

0: 알겠습니다. 7981님 범장기지떡, 0008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 7527님께는 소금구이 막창을 선물로 보내겠습니다.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7981 범장기지떡, 0008 어쩌다 못난이 김치, 7527 소금구이 막창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도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아수라님 신청곡 듣습니다. 송소희의 노래 꿈이로다.

송소희의 노래 꾸미로다 듣고 왔습니다. 자, 1부 끝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라라비의 연주로 거꾸로 여행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곡은 조곡내 외 여러분들의 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전라도 진도 강강술래, 남생아 놀아라, 개구리 타령까지 함께 했네요. 자, 청호해드린 햇살 지금 시각 8시 6분 16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기타, 드럼, 베이스, 건반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음악의 음악 연주하는 것의 형태, 그걸 이제 밴드라고 하는데요. 1990년대 초반까지 그룹 사운드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잔나비라는 이 팀, 자기 밴드를 수식하는 표현으로 예전에 썼던 그 표현, 그룹 사운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만큼 레트로한 사운드 메이킹을 잘 합니다. 자, 오늘 들려드릴 곡은 작년에 정규 앨범을 냈어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앨범인데, 그 앨범에 진짜 빼곡히 좋은 노래들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 못다 발표한 노래가 있다라고 하면서 외전이라는 형식으로 노래 두 곡을 더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의 외전 앨범 수록곡 사람들은 다 그래, 맛있는 걸 먹을 때와 바닷가에서는, 이란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바닷가에서 느끼는 그 로맨틱한 순간을 가사로 담고 있는 레트로한

0: 잔나비의 노래, 사람들은 다 그래, 맛있는 걸 먹을 때와 바닷가에서는 듣고 왔습니다. 뮤직비디오도 아주 재밌어요. 이 잔나비 멤버들이 비틀즈의 모습처럼 정장 딱 입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기타 칩니다. 다행히 기타가 물속에 잠기진 않고요. 몸은 물속에 들어가 있는데 기타는 이렇게 바닥 물 밖으로 내서 연주하는 그런 장면이 아주 재미나더라고요. 자,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국악이 귀가 막혀 귀뚜람 김윤석 박사님 만나봅니다. 무슨부터 7월 8월까지
1: 네. 대학교 와, 방학은 보통 그렇죠.
0: 정말 좋네요. 어디 여행 같은 데는 안 가십니까?
1: 이제 틈틈이 한번 살펴봐야죠. 우리 저기 청호해드린 햇살 스케줄 조정해가면서 네,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자,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 오신 날 맞이 이곳은 국악방송인가 불교방송인가 그 모드로 불교음악을 살짝 맛보고 왔고요. 사실 그전에는 우리가 산조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1: 그렇죠. 예.
0: 흩어질 산?
1: 가락조.
0: 가락조. 네. 흩어진 가락이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산조라는 음악 한 주만 얘기하고 넘기기에는 굉장히 이야기가 많잖아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 우리 창호가 벌써 얘기를 또 다 일부에 예. 해주고 가서 그 얘기 이어서 갔죠. 해야죠.
0: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지 산조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되는지 그런 거 한번 알아볼까요?
1: 네,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아, 근데 그 전에 아까 예. 그 창호가 얘기한 거에서 퀴즈

0: 이게 이제 글로 배운 국악 저 같은 사람들 네네. 어, 산조는 악기 하나 플러스 장군데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1: 그래서 아 밖에 있다가 저도 그 얘기는 하고 들어가야겠다 아, 이 생각을 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어, 원래는 독주 이야기인데 독주 네. 음악인데 이게 이제 여러 명들이 이렇게 같이 연주하는 상황이 생겨요. 또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악기가 이렇게 산조 합주를 하게 됐고요.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주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가락을 연주하는 어, 예, 이런 예. 경우도 있어요.
0: 네. 네.
1: 그럴 경우는 보통 우리 어, 무슨 저 문화

0: 같이 연주하는 상황이 생겨요.
1: 오.
0: 또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악기가 이렇게 산조합주를 하게 됐고요.
1: 예.
0: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재주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가락을 연주하는
1: 예.
0: 이런 경우도 있어요.
1: 네. 네.
0: 그럴 경우는 보통 우리 무슨 저 문화재 공연 무형유산이요.
1: 예.
0: 무형유산 그 전수자 이수자 뭐 이런 분들이 할 때는 또 이렇게 독주 원래 음악이지만 그거를 합주 형태로 연주하기도 하고 예, 네, 이게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어떻게 보면 연주의 베리에이션이 만들어지는 건 거죠.
1: 그렇군요. 네. 기본적으로는 산조악기 하나에다가 장구 이런 형식인데 특별할 때는 여럿이 같이 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 열어놓는 거네요.
0: 레퍼토리가 넓어지는 거죠. 오, 좋게 말하면 그럼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1: 네,
0: 자 산조 그래서 우리 아까 질문이 뭐셨죠?
1: 산조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되나
0: 네,
1: 그걸 먼저 여쭤는데 앞서서 창호의 퀴즈에서는 산조를 장르라고 표현하긴 했었어요.
0: 아 그러셨어요?
1: 네. 과연 장르일까? 모호한 면이 항상 있잖아요. 우리 국악은
0: 네.
1: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음악이다 보니까
0: 그게 궁금증이 생기시면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면서
1: 예.
0: 일단 기악 독주곡 이건 형식이죠.
1: 아, 그렇죠.
0: 예, 그렇게 되면 이거는 장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한 명인이 만들어 놓은 가락을 일정한 장단이라는 챕터로 구분해서 빠른 음악 이제 속도가 느린 장단부터 빠르게 네. 구성된 이것도 형식 이게 음악인 거죠.
1: 그러네요. 진행적으로 시작해서 쭉 빨라지니까.
0: 네, 이거 역시도 장르로 볼 수 있겠죠.
1: 오호.
0: 또 즉흥성이 돋보이도록 특정 부분에서는 연주자에게 맡겨진 이런 부분이
1: 예.
0: 그런데 말이죠.
1: 그런데 말입니다.
0: 예. 이 형식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필요는 없고요.
1: 예.
0: 또 연주자의 개성마다 장단, 그러니까 챕터죠.
1: 네.
0: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뭐 더해지거나 또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1: 오, 그러면 진양조, 뭐 중머리, 중중머리 이 순서로 네.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뭐 중중머리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가요?
0: 그거는 네, 그때그때 달라요.
1: 네,
0: 연주자의 마음입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그 순서를 지켜주죠. 왜냐하면 이게 느린 것부터 빠른 데까지 가는 게 일종의 산조의 뭐 보이지 않는 룰이라고 그럴까요?

0: 번 따져보면요.
1: 오호.
0: 뭐 가야금만 해도 강태홍, 김병호, 김윤덕, 김죽파, 김종기, 서공철, 성금현, 함동정을 뭐 등등
1: 정말 많으시네요.
0: 네, 굉장히 많은 명인들이 자신만의 유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1: 예.
0: 그리고 거문고 같은 경우는 뭐 신캐동, 한갑등류가 가장 널리 연주가 되고요.
1: 예.
0: 대금에도 뭐 강백천, 한범수, 한주환, 김동식, 서영석이

0: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거 합하면 50여 종을 훨씬 넘지 않을까.
1: 와.
0: 네, 이렇게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음악인으로서 악기 연주자로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건 유파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뭐 기록이고 영광이고 업적이네요.
0: 그럼요. 네. 근데 그거를 아무나 할 수는 없죠, 사실.
1: 아, 그렇죠. 내가 내 마음대로 이한철류 뭐 기타 산조 한다고 해서 그걸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뭐 있어야죠. 그죠?
0: 인정은 둘째 치고 일단 만드실 수는 있습니다.
1: 네, 만들 수는 있으나.
0: 네. 근데 이제 제자들이 그거를
1: 아, 맞네.
0: 많이 살아 본질, 정수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하나하나의 그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1: 예.
0: 음악 속에 뭐 선율로서 뭐 때로는 장단 안에 장단을 타는 걸로서 모든 게 음악에 들어 있습니다.
1: 어떤 명인 선생님 일생을 바쳐서 이 암흑의 류 땡땡땡 산조 이거 한 곡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막 그 두 곡 세 곡씩 만드는 그런 명인들도 계신가요?
0: 보통 누구누구 류산조 그러면 그냥 네. 거의 한 게 만들어지는데요. 그 자체가 이미 한 시간이 넘는 대작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예,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선생님의 인생이라고
1: 그
0: 보시면 됩니다.
1: 그 자체가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봐도 네네. 되네요. 와, 그렇게 오히려 또 이런 산조 음악을 마주하는 그 청자의 태도도 좀 달라지게 되네요.
0: 그렇죠.
1: 평생을 걸쳐서 하나 만든 한 곡. 한 형식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0: 네, 우리가 그냥 뭐야 그러고 산조가 나오네 이렇게 하기보다는
1: 예.
0: 그래도 이 선생님은 이런 가락을 어떻게 만드셨지? 라든지 이분이 어떤 경로로 지금까지 네. 음악 생활을 하셨길래
1: 우와.
0: 이런 음악을 감히 만드셨을까? 뭐 이런
1: 예.
0: 예, 그 감동을 하면서 우리가 듣는
1: 건 훨씬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0: 감동의 크기가 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0: 우리 유성기 음반, 아 지지난주였군요.
1: 예. 예,
0: 유성기 음반으로 들어봤습니다. 한성기 가야금산조, 백낙준 검은고산조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비교적 좀 최근에 녹음된 거 예, 깨끗한 음질로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1: 좋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음악은 이생각 명인의 연주로 한주한유 대금산조 중중몰이인데요. 함께 들어보죠.

0: 이생각 명인의 대금 연주로 한주한유 대금산조 중중몰이 듣고 왔습니다. 오, 특히 마지막 부분에 노래가 없는데도 막 뭐 이상하게 이야기를 듣는 듯한 느낌이 드셨는데 또 민요 까락이나 뭐 이런 것에 비추어서 설명하는 부분들도 있던데요.
1: 그게 다 조금씩 다 들어가 있죠.
0: 아~ 네,
1: 그렇게 보시면 일단 제일 정확한 정답일 것 같고요.
0: 예.
1: 뭐 판소리의 기약이다. 이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0: 아, 맞아요. 네.
1: 또 남도 민요, 잡가 이런 것들의 뭐 기약 버전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100% 그 민요 반주는 아니니까요.
0: 예. 예.
1: 그러고 또 시나위. 맞습니다. 이
0: 자유로움을 부여하고.
1: 네, 전라도 지역의 어떤 무가에서 하고 있는 그 노래의 선율을 담고 있는 시나위. 이거가 기약화된 독주곡으로 만들어진 버전이다.
0: 예.
1: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그것도.
0: 오호.
1: 그러나 시나위와는 또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0: 맞아요. 판소리도 이제 안일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완벽한 판소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
1: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동시에 모든 가능성이 있다가 그나마 가장 적절한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0: 예.
1: 사실 거기에 논란을 더하는 장르가 하나 있는데요.
0: 예.

0: 겁니다. 오. 그래서 그런 이름을 붙여서 봉장취라고 했었는데 예. 이거 역시도 어떻게 보면 산조의 뿌리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우리 들었던 대금산조에 그런 비슷한 가락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예, 이게 물론 뭐 역시나 시나위, 판소리, 미녀처럼 예. 100% 거기서 왔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1: 할 수 없지만
0: 일부분은 아 이런 모습도 있네. 아. 예, 이걸 분명히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1: 그러네요. 산조의 유래를 찾아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음악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또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0: 네. 결국 뭐 그게 어떤 한 정확한 뿌리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박봉술이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인데 그때부터 3년가량 박록주의 집에 기거하면서 제자 양성에 주력했다. 그리고 때마침 1971년부터 해마다 판소리 유파 발표회가 열렸고 박봉술이 거기에 단골로 출연하면서 그의 뛰어난 옛 동편제 소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박봉술은 판소리 역사상 가장 희한한 명창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목이 꺾였는데도 소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최악의 목을 가지고도 당대 최고의 판소리 왕이 된 거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박봉술 명창의 삶과 예술을 조명한 국창 박봉술의 일생과 순천 판소리 재조명이라는 논문 중 일부입니다. 1922년 전라남도 구례에서 태어난 박봉술 명창은 어려서는 소년 명창으로 유명했지만 너무 소리를 열심히 한 나머지 목이 상하고 맙니다. 하지만 부단한 노력 끝에 많은 소리꾼들이 공력으로는 박봉술을 따를 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명창이 되죠. 박봉술 명창의 뒤를 잇고 있는 제자 김일구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은 동편제, 서편제 이렇게 이제 갈라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동편제가 최고다, 서편제가 최고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서편제가 아무리 좋아도 어느 부분은 안 좋은 데가 있어. 그런데 동편제를 들으면 똑같은 노래를 가사를 들어봤는데 이쪽 소리가 훨씬 듣기가 좋아. 다 음악이라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박봉술 선생님은 양편을 다 고로 섭렵을 하셨어요. 형님한테 배우고 나서 조금 궤도에 올라가니까 송방갑 선생님을 찾아가서 다시 이제 진짜로

0: 강원 지역 특유의 강인한 정서와 민속 음악의 매력을 들려줄 예정이고요. 10일엔 충청의 멋을 담은 무대가 펼쳐집니다. 중고째 판소리와 웃다리 농악, 승무까지 절제된 소리와 품격 있는 춤사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어 11일엔 판소리 명창 이난초와 고창동악 보유자 이명훈, 무용가 박기량이 함께 남도의 흥과 깊은 소리를 전하고요. 공연 마지막 날인 12일 금요일엔 영남 지역의 소리와 기계를 담은 무대가 이어집니다. 아쟁산조 명인 박대성과 판소리 명인 주은숙, 밀양 백중놀이 이종태가 무대에 올라 영남 지역 전통 예술의 힘찬 에너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 지역마다 전혀 다른 장단과 소리의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참 특별한데요. 자세한 일정과 공연 정보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 구세 음악과 예술성을 깊이 있게 만나볼 수 있는 공연,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이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민속극장 풍류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국가유산진흥원이 마련한 기획공연이고요. 2011년부터 이어져온 이 땅의 굿 시리즈의 15주년을 맞아 충청도와 전라도, 강원도, 경상도, 경기도, 황해도까지 8도 무학의 흐름과 특징을 지역별로 집중 조명하는 무대로 꾸며집니다. 먼저 11일엔 해원과 축원을 주제로 공연이 이어지는데요. 삶의 평안을 축원하는 충청도 무학인 태을보 신경과 전라도 진도식김구세 넋풀이, 그리고 강릉 단오구세 신명나는 장단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어 12일엔 공동체의 신명과 위로를 주제로 경기도당국과 남해안 별신굿이 펼쳐지고요. 정교한 장단과 즉흥성이 어우러진 무악 특유의 깊은 울림을 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13일엔 황해도 무악을 중심으로 한 무대가 이어집니다. 특히 40년 만에 다시 선보이는 황해도 소슬굿도 마련돼 신과 인간이 마주하는 굿의 강렬한 에너지를 느껴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은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민속극장 풍류에서 열리고요. 자세한 공연 정보와 예매는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충남 전통예술의 맥을 이어온 명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무대가 공주에서 펼쳐집니다. 고향에서 꽃피는 예술의 혼 충남 명인전이 6월 13일 토요일 오후 4시 공주시 행복누림 청소년 수련관 대강당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충남 출신 명인들을 고향 무대로 초청해 마련한 공연으로 충청 지역 전통 예술의 깊은 멋과 신명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대입니다. 공연은 공주농악보존회 회원들의 길놀이로 시작되고요. 흥겨운 풍물 가락과 함께 공연장 전체가 하나의 놀이판처럼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어 김행덕 명인의 웃다리 설장구와 이윤구 명인의 채상북놀이, 신근차 명인의 설장구, 조성돈 명인의 곡갈소고춤 등 다양한 전통연희 무대가 이어지는데요. 또 김복만 명인의 북상쇠놀이와 백완호 명인의 금해북춤, 이몽수 명인의 상고춤까지 더해지면서 이 명인들만의 개성있는 춤과 장단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충남 명인들이 전하는 깊은 울림과 신명, 고향에서 꽃피는 예술의 혼, 충남 명인전과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